0: 2026 나라사랑축제 전북극동방송 여성합창단과 광주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연합 무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라북도 또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여러 지역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전라북도에 전북 극동방송을 세워주시고 7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전국 13개 지사, 우리 어린이 합창단, 또 많은 봉사자들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께서 개회 선언하심으로 2026 나라사랑축제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입니다. 오늘 광복 81주년과 극동방송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나라상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와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장한 이사장님, 또 한홍군 지사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여하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이 부르는 평화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나라사랑축제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 벅찬 희망이 느껴집니다. 머저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축제 8.15 광복을 앞두고 올해는 문화와 복음의 도시 이곳 전북 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극동방송 또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0: 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8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 만큼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교의 숨결이 서려 있는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첫 번째 테마를 소개해 볼까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를 선사합니다. 찬란한 조선의 빛,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가슴 뭉클하고 또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앞서의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그 중에서 광복의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일제의 숱한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를 들어보시죠.
1: 이어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에게 독립의 감격을 일깨워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애국가 가사를 듣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 특별한 공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 홀과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다면서요?
0: 네,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선교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외교 사절단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동방송의 자랑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부심이 또 익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네, 특별히 1919년 익산 4.4 만세 운동은요,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투쟁 의지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이어서 이제

0: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무대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곳 익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나라사랑축제 그날 익산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찬양과 감동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자유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아이들의 맑은 노래가 더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을 텐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를 넘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없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합니다. 1부에 이어서 지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2026 나라사랑 축제 실황을 전해드립니다.
3: 찬란한 문화와 전통의 도시, 대한민국 선교의 맥이 살아 숨쉬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 나라사랑 축제, 그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의 무대, 정말 익산의 매력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3: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4: 익산시의 슬로건이요?
3: 여러분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익산시의 슬로건이 바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대가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4: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익산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사로잡는 노래와 다채로운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와 은혜 가득한 메시지까지 세대를 초월한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0: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나라사랑축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그 폐허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생생한 복음 방송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토바봅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한떨기 꽃, 극동방송.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공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모든 단원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아껴서는 안되겠죠? 조금 더 박수 치겠습니다.
1: 네, 이 700여 명의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이 단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올 부흥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한국교회와 극동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박수 아끼지 마시고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0: 아, 네, 여러분. 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단원들과 졸업 단원들, 그리고 방송가족,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전속기관 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초특급, 버라이어티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0월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합창 단원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지도교사와 자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찬희
1: 마은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역사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북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랑 축제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특별히 13개 지사 우리 600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2026 나라사랑축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있었던 실황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한 말씀 전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선물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생생한 생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혼자 살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아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들은 사실 모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또한 도저히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신이 나오고 바로 가버나움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은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 동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고울보다 더

어마는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고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11장에 연달아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나도 예수 잘 믿을 거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놀래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놔 믿음의 마음이 되는 새롭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가 과학자이든지 그가 예술가이든지 그가 음악가이든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가 어린아이든지 늙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자연을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왜입니까?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한다. 이게 성경의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원하는 마음과 믿음을 원하는 마음은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 이야기를 하시고는 곧바로 지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5절입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련해져라,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 공부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어린아이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가 바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대비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지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첫 번째 혁명이 있는데 그것은 배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자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배워야 되고 어떤 장애인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안 그러죠. 여자들은 배우지 마, 어린아이들은 배우지 마 이렇게 배움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배우게 만듭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 자체, 슬기로운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슬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어. 나를 납득시켜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이죠. 이건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좋은 도구이지만 좋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그 한계가 또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의 핵심은 무지가 아니라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아무 생각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지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게 의존성, 바로 관계인데 주님은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습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을 때요. 아버지의 경력을 조사하고 어머니의 인품을 분석해 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젖을 줍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켜 줍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면 부모가 안아주지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밤새 그 곁을 지킵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여. 나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지금 주님이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를 믿기 위해서 먼저 예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알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믿어도 돼. 이것을 끊임없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부모에 대한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쓰고 몸부림을 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는 믿을 만한 자야 하고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역사와 사건 속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가 시편 105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추상적인 철학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인간의 이 철학적인 사고가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추상적인 생각을 통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 속에 뛰어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역사적 경험, 역사적 경험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겠지만 그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사건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역사, 이게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인물을 통해서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아,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15장에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 찬양이 너무 감동스럽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불과 며칠도 안 돼가지고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또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차는데 맨날 똑같은 음식을 왜 주냐고, 왜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좀 주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손으로요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송아지는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진짜 구원자는 안 믿고 눈에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금송아지를 인간은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통장 잔고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습니다. 미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계획과 내 경험을 우리는 더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믿습니다. 재산이라는 금송아지를 믿습니다. 자녀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건강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직장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포기해버리셨습니까?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조금 더 열심히 믿어, 그것도 못 믿니? 아, 좀 믿어봐,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리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겠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겠다.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우리가 원했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만 보냈습니다. 천사만 보냈습니다. 기적적인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건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알리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바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완전한 계시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요즘 괴로운 생각이 없다, 요즘 여러분이 애로운 생각이 없다, 요즘 여러분이 기쁜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연결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다른 마음 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버지예요. 근데 내 인생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날마다 그냥 뒤에서 날개 달린 것처럼 막 날아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땅에 다리를 질질 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예수께 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께 오는 삶, 예수께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라고 말합니까? 짐을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짐을 진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짐이 있고 미래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건강의 짐이 있고 경제의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고 심지어 신앙의 짐을 진 우리에게 그거 해결하지 말고 그거 진 채로 그대로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좀 해봐. 그거 무겁다고 그렇게 징긴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고 그냥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주님께서 가지고 온 짐 이제 내려놔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짐 내려놔 내가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뉘앙스적으로 짐이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 짐을 지고 딱 갔더니 주님께서 다른 짐을 내게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멍에라는 걸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멍에는 그 이스라엘의 농사 지을 때에 쓰여지는 농기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도 있죠. 있기는 그 소들한테 이렇게 지어지게 하는 멍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 성경에 나온 멍에와 우리나라 멍에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냥 소한테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뭐냐면 어미소에게 있는 멍에가 새끼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Y자 W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W자의 멍에인 것입니다. 농부가 새끼소가 쟁기를 가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어미소하고 함께 걷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뭐냐면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멍에는 짐이 아니라 함께 걷게 하는 도구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함께 걷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와 함께 걷는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인 거죠. 이걸 이제 멍에를 빼고 말하면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우리가 딱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함께 걷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멍에가 이렇게 돼 있는 까닭에 내 짐을 내가 졌는데 함께 멍에를 메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짐이 주님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내 등에 있는데 내가 그 짐을 지르기 위해서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내 짐이

바로 짊어져지는 상태, 그것이 무슨 상태냐면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혼자 인생을 걸어갑니다. 모든 짐을 자신이 지지요. 그러니 인생이 수고롭고 무거운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0: 내 힘이 그 짐을 져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건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예수께 가시고, 흔들리면 다시 일어나 예수께 가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시냇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도 가뭄을 버티지 못하고 말라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 위에 있는 가늘고 마른 나무들은 가뭄에 이파리를 낼 정도로 싱싱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을을 찾아 연구한 결과 비밀은 뿌리에 있었죠.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냇가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기에 시냇물이 마르자 함께 말라버렸고요. 또 반면 평소 물을 빨아들이기 힘든 산속의 나무는 살기 위해서 훨씬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땅 표면은 말랐어도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물이 있어서 말라 죽지 않고 잎을 띄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깊은 곳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더 큰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거친 풍파에도 뿌리 깊은 믿음으로 끄떡이 없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하며 8월 28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찬양으로 초롬이 부르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귀한 찬양 나누는 동안에 기도해 주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렇게 비가 한바탕 내리고 또 귀한 날씨 속에서 목사님 달려와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목사님 축복의 한마디 해주시죠.
1: 아, 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1: 폭우만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득 가득 내려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을 통해서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도 묵상해보고 함께 묵상해봤는데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복인 것도 아니고 또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그게 또 화인 것도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1: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0: 네.
1: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주님이 내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
0: 네.
1: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0: 아멘.
1: 걱정이 없죠.
0: 네.

0: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림 없이 오늘 또 반석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다 나오셨죠. 함께 하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이고요.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직접 목소리로 사연 주실 분들은 목포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사연 공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 273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김수태, 뇌종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오전 7시에 수술했습니다.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던 사연인데요. 아, 이제 지금 회복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길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김수태님, 이름을 주님의 귀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미 이분을 알고 계시고 기도할 것도 알고 계시고 기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수술로 누워있는 김수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0: 아멘.
1: 이후에 주님께서 여호와를 아파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좋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으로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뇌종양으로 수술받으신 김수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사연 올려주신 2739님의 기도대로 반드시 깨끗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다음은 104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은영, 협성대 청소 알바하는데요. 다음 주 개강해서 애들 엄청 와서 걱정됩니다.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청소하는데 이제 개강이 되면 아이들이 또 많이 몰려와서 또 할 일이 더 많아질 텐데 부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길 귀한 기도네요, 목사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심은영 씨, 협성대에서 청소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체력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은이들이 이 심은영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섬김을 배우고 또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심령들이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1041님께서 기도하시는 심은영 성도님도 그런 지혜와 건강으로 잘 일하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551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첫째 딸 최사라, 발달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좀 더 얌전하고 순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둘째 딸 최한나, 화물차와 사고로 인해서 발가락을 다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알바하며 지내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소서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두 딸을 키우시면서 날마다 기도할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귀한 따님 두 분 하나님께서 항상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어머니의 기도만큼 능력 있는 건 없습니다.
0: 아멘.
1: 흔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는 전능합니다.
0: 아멘.
1: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0: 네.
1: 능치 못함이 없다.
0: 아멘. 아멘.
1: 믿음 가지고 또 딸들을 다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 사례 그리고 네. 최안나

0: 그러네요.
1: 귀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름대로 산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최사라 씨,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발달장애아를 이 집에 보내심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딸을 통해서 가정에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0: 주님.
1: 아울러 최한나 씨가 다쳐서 또 발가락을 수술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이만큼만 한 것도 참 천만다행인데
0: 아멘.
1: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단단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516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더 넓고 많은 기도를 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형통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사랑하는 두 딸 사라와 한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516님의 사연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1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9월 24일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정 가운데 잘 견디고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무사히 은혜롭게 그렇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하여 떠나는 215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확실하게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부터 나중이신 우리 주님께서 선교 일정을 다 간섭해 주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약함에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는 믿음 강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번 선교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모든 삶에서 적용해서 승리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선교팀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디 은혜롭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441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갑니다. 우리 주한이가요, 눈을 자꾸 깜빡거리는 증세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연약한 신경과 눈 건강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눈 깜빡임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네. 어떤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때가 참 많아요.
1: 그 혹시 주한이한테는 불안 증세 주변 환경에서
0: 그쵸.
1: 압박을 받는 그런 것들 를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을 상하시고 상한 채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모두가 다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주한이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신경이 강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불안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눈 깜빡거림 증세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경과 눈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깜빡임 증세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정말 불안과 염려보다는 그 지혜와 믿음이 더없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4413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향한 그 지혜와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응원해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810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난 6월 초등학생 민서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은혜와 기도의 힘으로 민서가 다시 학교에 잘 다니게 됐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민서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친구들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우리 자녀들 또 학교 생활 잘 원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또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1: 네. 하도 세상이 험하고 또 그쵸? 초등학생들도 이런 뭐 인터넷 영향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예 기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케어할 수도 없고
0: 네.
1: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7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다.
0: 아멘.
1: 응답하겠다.
0: 아멘.
1: 7번 부탁하고 6번 약속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이 민서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민서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이전에 예,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초등학교에 잘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내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누가 보아도 민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자녀를 품게 하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민서도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자라나는 귀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사연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유료문자인 샵 06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목포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웅재가 부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들으시면서 쉬어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057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딸 김경민이 간호사로 사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퇴사 후에 더 아래로 내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오니 마음 편히 일하며 주위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병원으로 이직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또한 남편 김완식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 문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간호사라는 직업은 언제 봐도 존경할 만한 직업인 것 같고 그런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넉넉히 감당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남편, 이제는 정말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복마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의 가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천국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손잡고 온 가족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정, 가정천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 곁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싶습니다. 퇴사 후에 좋은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온 식구가 이곳에 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 향기로운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보다 더 훨씬 좋은 일로 가득 채워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것처럼 늘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육 간의 그 형통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0579님의 사연으로 함께했고요. 다음은 995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매매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고 진행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좋은 매수자를 만나서 매매가 잘 마무리되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제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지치지 않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머리 아픈 문제일 수도 있

0: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분명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믿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이 기도 제목 속에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걸음걸음 친히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함께함이래요.
0: 네,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최초의 공동체로 계셨던 것처럼
0: 네.
1: 우리 주님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잖아요.
0: 아멘.
1: 함께하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항상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임재 의식으로 살면 부동산 정리하는 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0: 네.
1: 주님께서 함께 식탁에까지도 함께 앉으셔서
0: 아멘. 아멘.
1: 그 가정의 주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9955님 주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매매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매가 잘 마무리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분의 삶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과 근심 걱정 우한 질고는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어서 씩씩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목사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도 지금 제 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가 여러분의 일상이 꼭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면서 또 더불어서 9955님의 삶에도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507님께서 보내셨어요. 요즘 갱년기로 땀이 많이 나는데 좋은 치료를 만나 이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저도 참 공감하는 바인데요.
1: 그래요?
0: 정말 땀이 확 오고 또 사라지고 이러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목사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치 사춘기처럼 똑같이 지나가는 때이려니 하고 지내고 있는데 불편하시다면 건강적인 치료도 반드시 필요할 듯합니다.
1: 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0: 네.
1: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그 사춘기라고 엄마한테 대들고 힘들게 했는데 엄마가 너는 사춘기냐? 나는 갱년기다 하고 혼내줬대요.
0: 네.
1: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갱년기 무섭더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0: 그쵸.
1: 어렵지요. 저도 옆에서 우리 식구가 갱년기를 지내는 걸 보면서 정말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1: 아버지 하나님 갱년기로 땀이 많이 나고 또 감정도 기복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얼굴은 홍조가 띄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런 이 갱년기를 주신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찾으시고 좋은 치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도 잘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9507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 주시면 갱년기도 기쁘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십자가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9507님 위에 덮어주시고 갱년기마저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9507님 우리 소망에게도 참 애청하시는 분이신데 부디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시고 더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394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둘째 딸 재은이가 내일 기사시험을 봅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동안 힘겹게 준비한 것들 시험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0: 우리 자녀들 뭐 시험을 본다 하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수고했을지, 노력했을지 다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그 결과가 부디 조금도 빠짐없이 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0: 아멘. 아멘.
1: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네.
1: 기도가 제일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 재윤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힘겹게 준비한 모든 시험, 한 번씩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합격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재윤 씨가 이 기도로 더 훌륭한 사람, 형통한 분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성령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딸 재은이가 정말 기사시험 잘 보고 꼭 합격의 기쁜 소식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 다음은 14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갈게요. 아들 정형빈, 며느리 문은경, 내일 결혼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붓습니다.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결혼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복되고 하나님 축복 가득한 결혼되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뭐 목사님도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엄청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먼저 앞서시는 1429님의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는 결혼식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1: 네. 아, 이보다 좋은 때는 없겠죠.
0: 네.
1: 그런데 또 제일 피곤하고 힘든
0: 그렇죠.
1: 예, 결혼식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울러 이렇게 이분 1429님처럼 이 모든 이 경사에 악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0: 네.
1: 보혈을 덮고 기도할 줄 아시는 참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0: 그러네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형빈 씨와 문은경 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약하고 백년해로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0: 주님.
1: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옵고
0: 아멘.
1: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시작을 주님께 하셨사오니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어머니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축하만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결혼식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35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드네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잘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1: 네.
0: 네, 정말 하나님은 아심으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1: 네, 좀 담대해지면 좋겠고요.
0: 네.
1: 그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억울해도 참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0: 아멘.
1: 이후에는 다 반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0: 아멘.
1: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0: 아멘.
1: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면서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면서 이겨나가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0: 주님.
1: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 모든 능력을 가지고 천군천사를 불러서 일시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연

0: 연약하게 죽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하면 주님께서 반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아멘.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정성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응답받는 그날이 부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송예민,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 .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광주전화 960미국의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될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옷은 형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입니다. 오늘은 애복과 형패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애봇의 어깨바지에 보석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험한 옷 두 개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으로 여섯씩 새기되 도장의 새김같이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이름을 보석에 새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을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험한 옷은 흠집이 잘 나지 않는 보석이라고 해요. 이런 단단한 광물에 이름을 새기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중보자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마치 연인이 상대를 사랑하여 그 이름을 반지에 새기고 기념물에 새기듯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맨틱합니다. 또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의 이름이 적힌 보석을 어깨에 메게 하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깨에 메는 겁니다. 보석처럼 귀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떠받치는 겁니다. 연약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서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백성을 떠받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명과 책임이 무겁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런 모습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어마어마한 죄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공로 덕분에 거룩하게 된 우리를 보석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험한 옷 보석에 이름을 새기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어깨에 메듯 성령으로 붙들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책임져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고

사실 겁니다. 우리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이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모든 분이 하나님이 허물많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우리를 어깨에 메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판결 흉패입니다. 하나님은 애벗자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흉패를 만들라 하십니다. 이 패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또 이 흉패 전면에 가로 4열, 세로 3열로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을 물리게 하고 각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도장 새기듯 새기라고 아시죠. 그리고 흉패를 에봇에 고정합니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위쪽 좌우 모서리에 단단히 달고 이 금고리에 순금 사슬을 꿰어서 에봇 어깨바지 호마노 보석이 박힌 금태에 맵니다. 흉패 아래쪽도 좌우 모서리에 금고리 두 개를 달고 에봇의 허리띠 윗부분에도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둘을 청색끈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하게 하죠. 이로써 흉패가 대제사장 가슴에 완전히 밀착돼서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흉패에 담긴 12개의 보석은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흉패가 대제사장 가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듯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참 대제사장 예수님 가슴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금 같은 사랑의 사슬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요. 한문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천사나 권세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세상 어떤 풍파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또 12보석 흉패를 팔이나 다리가 아닌 대제사장 가슴에 붙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품는 것, 우리의 허물과 아픔 사정을 품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깨의 보석이 우리를 떠받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책임을 뜻한다면 가슴의 보석 흉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가슴에 붙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우림 둠밈이 나오네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림 둠밈의 형태, 정체에 대해선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이 우림 둠밈을 담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고 하시죠. 이것은 나라 일, 백성사의 여러 문제를 세상 기준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을 묻고 그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묻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우림 둠밈을 통해 명확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광야길에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당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하나님입니다. 이 우림 둠밈이 어느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인 말씀으로 또 진리의 성령으로 이런저런 문제와 방향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 지혜 내려놓고 합리적 생각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여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뜻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서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우림 둠밈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광야길에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또 보석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함으로 빛을 발해서 보석 같은 우리를 메고 품은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9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육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정자와 지도자는 땅에 썩어질 권세 위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반드시 임한 심판을 알게 하옵소서. 극동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할 순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얇아진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가정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에 선출된 여성 총대가 54명으로 예년보다 3명 줄어 전체 총대 1,500명 중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회당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투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총회 규칙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미 전 여성위원장은 지난 표결에서 단 투표차로 부결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총회에서의 규칙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도 총회 사무총장도 여성들의 지도력과 시각은 교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산이라며 이번 총회가 여성 참여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제111회 정기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션카 선교회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강화 화덕감리교회의 승합차를 사단법인 다문화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미션카 43호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화덕감리교회 성도가 기증한 승합차로 엔진오일과 타이어 등을 교체해 평택 지역

0: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는 다문화 복지재단으로 전달했습니다. 2020년 사역을 시작한 미션카 선교회는 사용 가능한 중고차를 기증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와 복지 현장에 무상으로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헌 미션카 선교회 대표는 전국 재휴 정비소를 확대해 기증 차량이 지속적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박천흥 다문화교회 목사는 어제 이주민이 목회의 주체로 서는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가 섬기는 다문화교회는 필리핀, 파키스탄, 르완다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교회들과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민 성도들이 스스로 전기요금과 사례비까지 부담할 만큼 자립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했고 2040년에는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타문화권 선교사로 인정하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방적 지원보다 이주민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체질 개선과 모국어, 한국어 대조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교회가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아웃리치 매거진이 발표한 2026 아웃리치 100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문 전국 23위에 선정됐습니다. 아웃리치 100은 아웃리치 매거진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매년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발표하는 연내 프로젝트로 미국 전역 32만 개 개신교회 중 한인교회로는 이 교회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지난해 1,658명에서 올해 2,171명으로 1년 새 513명, 30.94% 증가해 순 증가율 기준 미국 100대 교회 중 12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말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어온 성경 66권 강해 설교와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등 꾸준한 기도 훈련이 성장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혜진 담임 목사는 이름도 없이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출발했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연탄은행이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서초구 전원마을을 찾아 냉방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밥상공동체는 어제 오전 서초구 전원마을 70여 가구에 생수와 손선풍기, 쿨매트 등이 담긴 폭염나기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폭염지원부터 겨울철 난방지원까지 사계절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혜리 홍보대사와 강정혜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위원 25명이 참여해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허기복 대표는 물품 전달을 넘어 직접 가정을 찾아 안부를 묻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7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서 1장 33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의 첫 장은 참된 지혜의 출발점이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음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판단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고집을 부리다가 삶의 덫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지혜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평안과 안전을 선물하며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고난 없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과 법칙과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기초를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추어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은밀한 죄나 무절제한 습관,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생활 방식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단호하게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거센 창수가 나며 사나운 바람이 불어닥쳐도 주춧을 반석 위에 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얕은 명철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타성을 완전히 끊어내고 내 모든 일상에 주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시고 안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지혜를 삶의 반석으로 삼고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0: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분당 국내동에 사는 유지숙 전도사입니다. 궁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섬기며 봉사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유지숙 전도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1: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완전 시골인데 큰오빠가 크게 아파가지고 성막리교회 가서 한 번에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안방에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오빠가 주둥이 돼서 일안교회를 세워놓고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3남 3녀 중에 제일 큰 언니, 큰 딸이 사모님이고 전도사고 사위가 목사님이고 밑에 여동생도 신학교 나왔지만 중보기도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도 사위도 사역자고요.
2: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 전도사님 본인은 어떻게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셨을까요?
1: 제가 엄청 몸이 아팠어요. 뭐 열 몇 가지가 다 성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새벽녘 마치고 일어나다가 쓰러져가지고 119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그 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족회를 하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셋이 다 되었는데 가족회의를 하고 엄마가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 100% 남편하고 자녀들이 찬성해서 제가 신학교를 99학번이거든요. 99년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힘이 나서 그렇게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도시락을 하루에 아침에 5개를 싸가지고 애들이 급식이 안 됐어요. 그때는 싸가지고 제 도시락까지 남편 도시락까지 싸주면서도 정말로 기쁨으로 그 신학교 생활을 너무 감사하게 잘 감당하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인으로 임명하셨다가 전도사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분당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지금 가까운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유지숙 전도사님께 처음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1: 제가 익산에서 살았거든요. 남편 저기가 그쪽이어서 기독교 방송을 맨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대중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잡혔어요. 그 해에 통신탑이 세워진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듣다가 서울로 94년도에 이사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방송을 24시간 저는 그냥 틀어놓고 잠잘 때만 볼륨을 줄였어요.
2: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1: 아이들이 자면서도 그 방송을 듣게 됐나 봐요. 간혹가다 아이들이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일일이 애들한테 바빠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11주 생활도 저희는 강요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막 몇백 원씩 용돈 받은 것도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11주 생활을 주일학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방송만 들을 게 아니라 전파 선교사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저 혼자 먼저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삼남매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꽤 오랫동안 전파 선교사로 섬겼어요.
2: 복음 안에 함께 교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1: 지금 돌아보니까요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0: 남편 혼자 벌어서 다섯 식구를 다 대학을 가르친 셈이에요.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주 생활은 정말 철저하게 했고요. 감사 생활도 정말 힘껏 그랬는데, 근데 저희는 하나 정말 다섯 식구가 큰 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는 물꼬를 막아주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적은 거 숨겼는데 하나님 몇 식갑절로 복을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 후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극동방송을 엄청 홍보하고 신방 가서도 집사님 힘들어하면은 채널을 알려주면서 이거 들으세요 집사님. 그러고 기회가 되면 전파 선교사로 섬기시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1: 유지숙 전도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부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파 선교사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0: 사랑하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의 생전에는 제가 늘 아픈 모습만 보여드려서 마음 아팠었는데 지금은 제가 건강이 회복돼서 3남매 잘 키워서 결혼도 다 시켰고 믿음의 가정들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하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유정렬 집사님 너무너무 그립고 뵙고 싶어요. 아버지가 가장 흐뭇해하신 지숙이는 신학교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20여 년간 전도사로 섬겼으며 지금은 분당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섬기며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부모님 남겨주신 삶의 신앙의 자취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천국에서 뵐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부모님께 띄운 음성 편지에 이어 함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자는 유 전도사님의 목소리입니다.
2: 저도 애청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 선교사로 섬기면서 제가 작은 물질 심었지만 더 몇십 값들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구자 늘려나가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복소리 유지숙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아, 어반브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브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4: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4: 9년?
2: 예예.
4: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3: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베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어반브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2: 저희 어반브룩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장한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2: 예, 예.
4: 돈 벌다가
2: 예.
4: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2: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 합니다.
4: 그래서 여긴 따로 왔고요.
2: 제가 따라온 겁니다. 보관을.
4: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2: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아유. 됩니다. 예.
4: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2: 예, 예.
4: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이는 없어요?
2: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0: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증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은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 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 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리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1: 그러면 신집사님이 네.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2: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1: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2: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1: 어렵군요. 예. 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0: 그렇죠.
1: 그때 어떻게 극복을
2: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3: 전화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네네.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0: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광주 국동방송에서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가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발대식에 예. 하는 걸 보고 예.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예. 전도가 되겠다. 네네.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예.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0: 그렇죠.
1: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김대중센터 김대중 근대전센터에 예.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예. 깜짝 놀라셨다는데 예. 어떤 면에서?
0: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네.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000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3: 네.
0: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아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야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0: 그렇죠.
1: 뜻이 그래서. 있는 예. 곳에 길이 있다.
2: 아멘. 예.
1: 하나님.

0: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1: 아니요, 저희 이제 어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0: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더 크게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2: 맞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1: 아,
0: 어떻게 만나셨죠?
2: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심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여자다.
0: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2: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랑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으겠습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로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3: 사전 작업을 하셨네.
2: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서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서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있더라.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3: 우리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0: 관심을 보였어 그때?
2: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3: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2: 예예예. 예, 예.
1: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0: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2: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렇죠.
2: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3: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2: 아, 그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참 대단하다.
2: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0: 네.
2: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0: 노력했죠.
2: 예, 예.
3: 의지의 한국인이요. 저런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는 몇 분이에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해요.
1: 그러면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사실 있죠.
1: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집사님을 꿰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2: 네, 보완. 네.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네. 네
1: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4: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어반 브룩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0: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 광주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0: 광주의 겨자씨교회입니다.
1: 예,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0: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1: 예.
0: 실은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 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와이프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0: 예, 저는
1: 저긴
0: 천주교.
1: 천주교고.
0: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예,
1: 다녀봤군요. 예.
0: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0: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집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또 왕긴대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2: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2: 예.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2: 있습니다.
1: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2: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1: 근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2: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제목이라고만 있네.
2: 네.
1: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문제 없겠네요.
3: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말씀인가요?
0: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겨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그리고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우리 계좌식의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3: 너무
0: 그래서
3: 신기하네요.
0: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심

0: 방아 씨 다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원을 했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웃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니까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은혜다.
2: 네.
1: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2: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2: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1: 그러면, 예.
0: 겨자씨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1: 양육을 해야죠.
0: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심지어
3: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김경화입니다. 어느 부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밤늦게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이 돼서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며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지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당장 내일 나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차피 일이 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자고 아내를 도닥였다고 해요. 다음날 새벽 부부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에 도둑이 부부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30m도 안 되는 곳에 차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버렸던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남편의 말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새벽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 대신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또한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고 구한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 특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들을 치는 거짓된 입술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는 것을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합당한 수치나 부끄러움, 공개적인 모욕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자신의 이름까지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제한받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완악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거짓 입술을 가진 모든 자가 그들의 죽음을 넘어 내세에서도 부끄러움과 모욕을 영원토록 당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는 복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먼저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방 그리고 봉제 인연,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안에서 공장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문을 받을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홍보 방식인데요.
0: 네.
1: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에 숙련자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0: 그렇죠.
1: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0: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1: 네,
0: 흔히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1: 네.
0: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1: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또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1: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지대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나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
0: 네.
1: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들이 이를 가공을 해서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근데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1: 네.
0: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네.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해외 파견 노동자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0: 네.
1: 영상 속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과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일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냐면
0: 네.
1: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0: 근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1: 네.
0: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1: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0: 네. 값싼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에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1: 그게 좀 뭐 이제

0: 예,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1: 네.
0: 이거는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네.
0: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 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는 홍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1: 네.
0: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0: 네.
1: 해외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0: 네.
1: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0: 네.
1: 함께 합작 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애초에.
0: 애초에.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1: 네.
0: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0: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이게 문제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0: 네.
1: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

0: 일을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약간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와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의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 환경 개선이 아니라
0: 네.
1: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맞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링케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유 또 넘어졌네 이럴 때가 있어요. 최근 들었던 설교에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걷기 전에 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아니죠.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시선, 마음의 변화 때문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걷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즉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손 내미시고 가장 적절한 때 건져주십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는 수치가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나의 나약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의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0: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찬송가 406장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또 극동방송도 이 시간 또 새끼라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부천에서 출석하신 6478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는데 소나기 내리고 소강 상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보니까 비 내리는 곳들이 좀 있죠. 흐리거나 비 내리는 곳 많은 것 같아요. 4337번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 준비하시고 주일 준비하시고. 5853번님 지금 출근하세요? 출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비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라고 9003번님. 자, 3874번님 변함없이 우리 8845-2320-9507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이 방송 듣기 힘든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면 또 9월입니다. 9월. 근데 아직은 좀 덥습니다. 아직은 좀 덥지만 9월 본격적인 가을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미리 전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 김한빈님. 아빠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 딸의 친구입니다. 아,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딸의 친구. 딸의 친구 김한빈님에게 제가 한번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김한빈님.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한빈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네, 네. 미리 들었어요.
0: 미리 들었어요.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네.
0: 혹시 지금도 듣고 있나요?
1: 듣다가 지금 전화 받았어요.
0: 아, 듣다가 받았구나.
1: 네, 네.
0: 그럼 생방송 중에 전화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면 네. 다 저의 멘트를 들었으면 지금 우리 김용근님이 전화 연결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겠네요?
1: 그건 못 들었어요.
0: 그건 못 들었습니까? 아, 네.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자, 네. 우리 김한빈님. 그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1: 네, 다녔었어요.
0: 얼마나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쭉 다니다가 네네. 안 다닌 지는 한 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0: 5년 좀 넘었어요. 초등학교 네. 때부터 다니다가.
1: 네.
0: 5년.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거의 뭐 성인까지 다니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지금 보니까 출산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럼 혹시 임신하고 나서부터 지금 교회를 쉬게 됐나요?
1: 그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그 결혼하기 좀 전부터 안 가게 되다가
0: 결혼하기 직장 전부터
1: 때문에 네 주말에 나가는 직장이었어가지고 네네네 좀 이렇게 멀어지다가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0: 지금은요 직장은

0: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또 계속 안 가다 보니까
1: 네네네. 그때는
0: 계속
1: 이제
0: 미뤄진 것
1: 주일날도
0: 같아요.
1: 주일날도 일을 했군요.
0: 네네.
1: 지금은 이제 안 다니다 보니까 또 다시 나가기가 발뜨기가
0: 네,
1: 좀
0: 좀.
1: 어렵죠. 그렇죠. 5년 쉬었다 보니까.
0: 네, 지역도 좀 옮기고 여기로 이제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온지한 1년밖에 안 돼서
1: 네네.
0: 좀 교회 찾기도 좀
1: 찾기도
0: 고민되고, 네. 그렇게
1: 어렵고.
0: 이제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1: 자, 어느 지역이세요?
0: 인천이에요.
1: 인천 어디요?
0: 인천 검단구.
1: 검단. 아, 검단. 검단 신도시.
0: 거기보단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1: 그쪽으로
0: 근처이긴 해요.
1: 가셨구나. 자, 오늘
0: 네.
1: 너무 잘 됐네요.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또 저희 잘 만났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늘 하는 일입니다.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제 선물도 있어요. 선물을
0: 네.
1: 제가 골라볼 수 있도록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부패 세트, 더치커피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의 1호삼 씨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많죠?
0: 네, 맞네요.
1: 다 드리면 좋겠지만은 일단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 원하시는 거.
0: 연어 할게요.
1: 연어.
0: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빈님 연어. 자, 우리 친구 아빠가 이렇게 요청할 정도면 친구하고도 친했고 친구 아빠하고도 되게 가까웠나 봐요.
0: 네.
1: 뭐라고 부르시나요?
0: 아버지라고 불러요.
1: 똑같이 아버지라고. 자,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2: 아버지. 한비야.
0: 안녕하세요.
2: 잘 지내지?
0: 네.
1: 자, 제가 아까 전화 연결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0: 아, 네.
1: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옆에서 다
0: 아,
1: 듣고
0: 그렇군요.
1: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은 선물을 뭐를 드릴까요? 자, 아버님도 드리고 싶은데.
2: 아, 그래요. 저희는 소곱창이요.
1: 소곱창.
2: 예.
1: 알겠습니다. 와, 이게 친구. 혹시 그러면 그 딸도 옆에 있나요?
2: 아니요, 지금 딸은 아마 집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1: 아, 집에서 따로 듣고 있고.
2: 예.
1: 우리 딸이 김예은 자매. 맞죠?
2: 예.
1: 예, 또 예은이 아빠께서 또 친구 딸까지. 야, 되게 그러니까 가까우셨나 봐요.
2: 예.
1: 자, 우리 한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한비야, 예은이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가 올해, 세 명의 전도자 목표 중에 한 사람이 너였는데, 너 결혼해서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너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자, 이제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한비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애기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태어나기를 기도할게.
0: 네, 아버지. 아이고.
1: 한비 씨도 혹시 하실 얘기 혹시?
0: 아, 제가 항상 교회를 가야겠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아기를 이제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찾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자,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0: 9월 14일이에요.
1: 9월 14일. 와, 얼마 남지 않았네. 지금 거동이
0: 네.
1: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0: 네.
1: 아기 태어나면 더못 가거든요.
0: 그렇죠.
1: 이번 주 혹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0: 이번 주요?
1: 예.
0: 네.
1: 아, 그래요.
0: 가보도록
1: 자,
0: 하겠습니다.
1: 검단에
0: 네.
1: 있는 건강한 교회 저희가 좀
0: 네.
1: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0: 네.
1: 혹시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교회를 다녀봤나요?
0: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0: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나는 동안 얘기를 많이 해줘서
1: 네네.
0: 항상 교회 갈때 같이 따라갈 마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자, 남편한테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불러주는 거에서.
0: 애기 태어난다고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1: 예.
0: 단백질 쉐이크.
1: 단백질.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본인이 왜 다이어트를 하죠?
0: 체력을 기른다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1: 체력을 기르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구나. 체력을
0: 네,
1: 기르기 위해서 다이어트. 또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아무튼 우리 남편에겐 단백질 쉐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0: 감사합니다.
1: 물어보면은 방송국 PD가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서
0: 네.
1: 꼭 교회를 이번 주에 우리 모시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꼭좀 전해 주세요. 알겠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 혹시 지었나요? 혹시?
0: 이름은 아직 안
1: 아직 안
0: 지었어요.
1: 지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유아 세례를 목표로 하자고요.
0: 아,
1: 어떻습니까? 유아
0: 네.
1: 세례.
0: 네, 좋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시작하고 태어나고 나서 좀 있다가 유아 세례로 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0: 네.
1: 친구 예은 씨도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한번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남편의 도움 받아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
0: 알겠습니다.
1: 따라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정 축복이다고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8093번님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한비님 미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혹시 그 5년 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인생 찬양 있어요? 은혜 받았던 찬양 기억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0: 찬양. 어렸을 때
1: 예.
0: 나의 사랑하는 책.
1: 나의 사랑하는 책.
0: 네, 그거를 많이 초등학교 때 좋아했었어요.
1: 왜, 혹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이 좋아했던 이유?
0: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가사가 그 어렸을 때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1: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뭐 이러잖아요.
0: 네.
1: 혹시 부모님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세요?
0: 아, 네. 어머니는 신학대학교 나오셔서 목사님 하시고 계신데.
1: 와, 그렇구나.
0: 네.
1: 어머니도
0: 그래서
1: 엄청 기도하시면서
0: 어머니도.
1: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0: 네, 맞아요.
1: 어머니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오늘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극동방송 앞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106.9, 인천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계속 들어주시면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갔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0: 네.
1: 네네네. 예. 지금 응원하고 축하의 문자 메시지들이 지금 오늘 오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아빠, 김용근님,
2: 예.
1: 오늘 너무 중간에서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두 분 인사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우리 김한비 씨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주 꼭 교회 나가셔서 예배 다시 시작하시고 좋은 소식, 우리 아가 순산하세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음 찡해서 눈물 나네요. 2416번님 비롯해서 순산하시길 기도한다고 8493번님 아빠가 딸에게 너무 훈훈하고 부럽네요 라고 새 생명 축복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대구의 가뭄에 단비 내리고 있군요. 운전하기 힘들어도 가뭄에 가래 도움될 것 같다. 반가운 비라고요. 네, 참 우리 아가는 복된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보니까요. 어제도 사연을 주셨었죠. 제가 이제 사연을 못 읽었는데, MK, 예, 우리 송하라, 선교사 자녀라고 MK, 10살, 10살인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한국에 왔나 봐요. 한국에 있는데 아주 바쁘네요. 새끼라 사연 쓴 게 두 번째예요. 우리 송하라 자매, 소원이라는 찬양을,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빛골 광주에서도 212번님 천안 사무실에서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네요. 우리 소원 찬양

0: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8분 생방송 3개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공주 택배기사님 비가 오락가락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그 우리 누구였죠? MK 송하라 하라의 신청곡 전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규사님 새끼라 애청자라고요. 우리 서은 하라 준아 하림 새끼라 애청자 자녀가 넷인가 봐요. 우리 성규사님 한국에서 마지막 여행 보내고 계시는군요. 4548번님 선규사님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끼라를 잠깐 또 한국에 있으면서 또 들어주시고 우리 하라가 또 이렇게 또 문자까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보니까는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전도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막 하려고 하니까 끊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가 끊어져서 일단은 제가 따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따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새끼라 그렇게 애청자신데 자녀들이 지금 방학 중이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시던데 자녀 방학 중에서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윤숙희님 되시죠?
1: 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거든요.
1: 네.
0: 우리 어머니 이해심 어머님이 이제 네, 극동방송에서 네. 전화 갈 거라고 받으라고

0: 얘기 들으셨죠?
1: 네.
0: 지금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네네. 우리 어머니께서 좀 전에 아까 같이 계셨다면서요?
1: 네.
0: 지금은 아마 가신 것 같은데.
1: 네네.
0: 어머니가 이제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1: 네.
0: 애청자신데 어머니가 저희 극동 방송에 우리 윤숙희님 사연을 보내셨어요.
1: 제 사연이요?
0: 예. 그래서 우리 윤숙희님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1: 어떤 사연을 보내줄까요?
0: 어떤 사연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나요?
1: 아니요, TV 켰어요.
0: TV, 예. 잠깐 소리 줄여주시고.
1: 네.
0: 힌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알고 있죠.
0: 들어봤나요?
1: 네.
0: 방송도?
1: 네.
0: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네.
0: 예전에 윤숙희님 교회에 다니셨다면서요?
1: 네.
0: 세례도 받으셨다고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1: 네.
0: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연 당첨되면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1: 네.
0: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세트,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1: 주얼리는 어떤 거예요?
0: 주얼리 이게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건데 쿠폰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1: 그 주얼리로 할게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주얼리로 할게요. 예. 네. 어머니의 이제 사연, 사실 어머니도 같이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네. 끊어져서 어머니의 이제 사연의 핵심은 우리 윤숙희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 살고 나중에 천국도 같이 가고 천국에서도 보고 싶고 이런 사연이었어요.
1: 네.
0: 지금 혹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1: 파주요.
0: 파주. 어머님은 어디 계시고요? 어머니도 파주?
1: 일산이요.
0: 일산에서 파주까지 왔다 가셨군요.
1: 네네.
0: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윤숙희님이 혹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저희 방송국에서 파주의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를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내가지고 다시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윤숙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윤숙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결심하시고 이번 계기 통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알겠죠?
1: 네. 네.
0: 우리 지금 주얼리 선택하셨는데
1: 네.
0: 어머니께도 하나 제가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엄마 해물 좋아하세요.
0: 해물?
1: 네.
0: 해물이면은 쭈꾸미. 아까 쭈꾸미 드릴까요? 그러면 쭈꾸미?
1: 네네.
0: 오케이. 어머니는 쭈꾸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윤숙희님.
1: 감사합니다. 네.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네. 저 따라서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숙희님 옛날에 이제 세례까지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0: 한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결혼하고는 안 다녔어요.
0: 그럼 한 몇 년이나 되셨는데요?
1: 20년, 25년.
0: 아, 오래되셨구나.
1: 네.
0: 혹시 기억나는 찬양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찬양 좋아했는데,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1: 사막에 샘이 넘쳐.
0: 사막에 샘이 넘쳐.
1: 우리 애, 애기 재울 때 자장가로 많이 불러줬었거든요.
0: 애들한테 자장가로?
1: 네.
0: 막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1: 네.
0: 네. 어렸을 때 많이 다니셨구나. 저희가 혹시 파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1: 제가 지금 일하는 게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라.
0: 네네.
1: 그래서 제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는 계속 믿고
0: 주일날도 있어요. 일하세요?
1: 네.
0: 아유, 그렇구나.
1: 주일날 일하는.
0: 주일날 네. 일하는 또. 아, 네. 그래요. 주일날 또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꼭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마음이 중요하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1: 저녁 까지 하루 종일
0: 아침 일찍부터
1: 네
0: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들도 있는데
1: 7시 예배요?
0: 예 8시 예배도 있고 교회마다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 교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요?
1: 예? 이 주변에요?
0: 예 집 근처에
1: 네
0: 알겠습니다 일찍 예배가 있는 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용기 꼭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귀한 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1: 아, 아니 계속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자서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엄마가 못 보니까는 그래서 네네네, 틀어놓고 그러네요. 자거든요.
0: 그래요. 앞으로 극동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 시간대도 들어주시고 이 시간 네. 사실 지금 방송이거든요. 방송.
1: 아, 네.
0: 방송 같지가 않죠, 지금.
1: 네.
0: 그냥 저하고 그냥 1대1로 통화하는 것 같죠. 물론 네. 통화죠. 근데 사실 지금 전국 생방송이네. 전국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 예. 그래요. 오늘 제가 꼭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 참 많이 불렀던 찬양. 20년 이상 방학 중이신데 우리 윤숙희님 어머니의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의 작은 딸이 너무 보고 싶네요. 다음 달 출산 축하드린다고. 저의 작은 딸 태아와 이별하는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그렇구나. 아직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 잠실이시죠? 잠실 아까 보니까 송파구나. 아우,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구나. 우리 8383번님 그리고 또 0397번님도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네요. 힘내시고 예, 하나님의 위로 꼭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8383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죠. 오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참 옛날 찬양인데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분당 서현. 지금 비가 오려는지 어두워진다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자, 전주에서도 출석해 주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듣습니다. 찬양은 우연이라도 들어도 스킵하게 바빴는데 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방송도 꼬박꼬박 듣게 되는 신기한 하루하루네요. 앞으로도 시간대 맞으면 열심히 쭉 들어보려고요. 언젠가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날까지. 5281번님 이번 주에 사연 주셨던 우리 방학생 언젠가 그거 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 그냥 가시죠. 이번 주에 5281번님 이번 주에 용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필요하면 또 교회 소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5281번님 꼭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8212번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비 퍼붓는 부산 해운대에서 새끼라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1419번님 또 오셨습니다. 우리 8737번님 꽃다발 선물 경주 친구에게까지. 아, 친구에게 성경책 보내드린 거 잘 받으셨구나. 꽃다발도 잘 받으셨고. 2단에 있다가 나와서

10년 방학 후에 저랑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다시 돌아오신 우리 8737번님 참 감사하네요. 홍천에서 지금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사연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제부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7014번님 신청곡. 네, 제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생일이 또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까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 10월에 결혼 주님 안에서 두 사람 하나 돼서 주님 소망하면서 의지하며 예쁘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아쉽네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49번님 복된 주말, 네, 주일 여러분 잘 예배 성공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득.

0: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회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없다면 요단 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심지어는 내 형제들과 내 친척까지도 너를 속이고 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고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을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숲의 사자처럼 변하여 나를 향해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얼룩무늬 매처럼 변하였고 다른 매들은 그것을 애워싸며 공격하려 한다. 모든 들짐승들을 모아서 그 새를 뜯어먹게 하여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내 땅에 심은 모든 것을 짓밟고 내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폐허로 만들어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하여 슬픔을 토해내건만 그 누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약탈하는 자들이 저 황폐해진 광야 언덕 위를 행군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칼이 그 땅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나 벌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백성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며 지치도록 수고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거둔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망쳐버린 저 악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뽑아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는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의 재산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나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란다. 그들이 옛적에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으나 이제부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를 완전히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 배띠가 물에 젖지 않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사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바위 틈에 그 띠를 감추어 두어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브라스에 가서 그 띠를 감추어 두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브라스로 가서 내가 네게 감추어 두라고 명령한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내가 띠를 감추어 두었던 곳에서 그 띠를 파냈다. 그러나 그 띠는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의 교만과 예루살렘 백성의 큰 교만을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들은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경배하였으므로 아무 쓸모없는 이 배띠처럼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띠가 사람의 허리를 동여매듯이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유다 온 백성을 내게 동여매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내게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내게 우리도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취하게 만들겠다.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로 서로 부딪혀 넘어지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부딪혀 넘어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가엾게 여기지도 않았다.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너무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존경하여라. 그분이 어둠을 몰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어두운 산에서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빛을 원해도 주께서는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짙은 그늘로 바꾸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몰래 울 것이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앉으시오. 왕과 왕후의 아름다운 왕관이 머리에서 떨어졌소. 유다 남쪽 네 개 부의 성들이 닫혔으나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온 유다가 낯선 땅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눈을 들어 북쪽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양떼, 네가 자랑하던 양떼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네 위에 통치자로 세운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게 큰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 너의 고통이 아기를 낳는 여자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고 스스로 물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네가 저지른 많은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치마가 들춰졌고 네 사지가 드러난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놓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받을 몫이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 가운데 너희가 받을 몫이다. 이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치마를 내 얼굴까지 걷어올려서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내가 보았다. 네가 간음을 한 것과 음란한 소리를 낸 것과 장녀처럼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언덕과 들판에서 행한 역겨운 짓을 다 보았다. 예루살렘아, 너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더럽게 지내려느냐.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예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라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 자, 우리는 지금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염려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거죠. 염려해 보세요.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 느끼죠? 엄청난 정신적 소모가 있어요. 요즘 이런 신경성 장애 환자들이 많고요. 또 염려,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사회라고도 얘기하죠. 염려,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뭐 공황장애나 이런 뭐 것들에 저는 걸려보지 않았지만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죽고 싶대요. 숨을 막 쉴 수 없을 만큼 호흡이 곤란해지고. 여러분이 염려하면 영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염려가 강하면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앉아있는데 다 지나가요. 왜? 염려에 내가 갇혀있습니다. 염려가 심하면 삶이 마비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 염려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고문하는 것과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문명화되고 물질이 풍요해지고 많은 것들이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뭐 키가 작은 사람이 뭐 염려하면 이러면서 커지면 얼마나 크겠어요. 나 한 10cm 키우고 싶어요. 네. 뭐 지금도 큰 키지만. 염려함으로 뭐 살이 빠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살이 빠져 더 찌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염려한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염려한다고 뭐 하루라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거죠. 염려하다 보면요, 염려가 새끼를 또 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염려에 대한 굉장히 귀중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산상수훈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염려하지 마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시면서 오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려, 왜 염려하느냐. 그 염려의 원인.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하는 해결책까지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 하느냐? 이방인들이 한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어디를 가나 먹는 거죠. 입는 거, 뭐 마시는 거, TV 뭐 광고, 전부 다 마시는 거, 뭐 먹는 거, 입는 거죠.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들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즐겁게, 좀 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모이면 늘 한잔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 요약하면요. 요약하면 돈입니다, 돈. 돈에 대한 염려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중심은 물질 중심입니다. 돈이 신이고 돈이 왕이고 돈으로 시작하여 돈으로 끝나고 알파 오메가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론은 돈이에요. 돈. 돈이 되냐? 돈 잘 버냐? 능력을 뭘로 취급합니까? 돈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물질주의 문제에 대한 경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확실한 원칙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는 맞상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여기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돈은 그냥 화폐가 아니고 인격화된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특징이 절대적 자기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중히 여길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내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돼, 한 사람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 재물은 현대인들이 가장 매력적인 주인이에요. 전능은 아니지만 올마이티는 아닌데 마이티예요. 마이티. 엄청난 파워가 있어. 여러분 지금도 돈을 뿌리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도 돈을 쓰면 움직입니다.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확 끊는 동안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 엄청나요. 막 얼마나 여러분 서비스가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어져요. 돈이 많아지는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엄청난 영성이 필요해요. 그건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돈의 위치를 종종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도 보면 가시라는 단어와 골드라는 단어가 약간 헷갈려요. 자세히 안 보면 가시인지 골드인지. 여러분 아침에 나설 때도 기도는 빼먹어도 크레딧 카드는 챙깁니다. 그분의 동행 없이도 살지만 이 물질과는 동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돈이죠. 번영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도록 부추겨 왔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들 가운데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분들은 노골적이죠. 번영 신학자들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나 남미의 교회들 형통의 신학,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번영의 복음 형통의 신학은 인기가 있습니다. 매우 솔깃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끌어오는 겁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가난은 저주의 결과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은 가짜 주인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거짓된 만족으로 이끈다는 것.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으로 행복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돈은 행복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거짓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늘 듣던 얘기잖아요. 돈으로 하우스는 사요, 아파트는 사요. 근데 홈은, 스위트 홈은 살 수가 없어요. 침대는 사요, 물침대. 잠은 살 수가 없어.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다는 안 된다.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이게 오늘 세질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과제.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세 번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25절과 31절, 34절에 명령형입니다. 이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의 근원적인 원인을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몸만 건강하면 되냐는 거죠. 주님은 중요한 주제를 던지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바동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 하락시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생존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만 매여 산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먹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를 놓쳐버려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염려는 쌓이죠 뭐. 여러분 우리가 시선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는지, 삶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목적, 생명을 주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옷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돌봐주신다고 얘기해요? 오늘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이 보라는 무심코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라는 말은 컨시드, 영어 단어로 보면 컨시드,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 다 그죠? 여기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드레베카바를 보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바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 같지 않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멋있는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아무리 옷을 멋지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죠. 꽃들은 여러분 백화점 갈 일이 없어요. 너무 멋있어. 그 존재 자체로 너무 멋있어. 근데 누가 먹여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3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뭡니까 보냐. 야, 이 하물며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이래도 안 믿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믿나? 이해 못 해? 그러면 진짜 질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좀 있어요, 이 안에. 내가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니, 내일 그냥 아궁이에 던지는 돌풍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반복입니다, 반복. 새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 색깔이 오늘 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개나리 보세요. 그 봄에 나오는 생노란 고구마. 여러분 개나리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개나리가 걱정하면 그 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똥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문화로 치면 강아지로 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하나 사서 데려고 와서 기르겠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이 애정을 가지고 온갖 뭐 밥은 먹을 거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강아지용 뭐 용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강아지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즘은 유모차도 있더라고. 그 주인이 얼마나 그 강아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렇다면 하물며 그 집의 아이는 여기 좀 더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거,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버려진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반문하고 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세상이 뭐예요? 우리 이런 걸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죽도록 일을 하고 생산하고 번 돈으로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하다 보니 또 그 번 돈으로 소비하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소비되어서 가는 이 메커니즘.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찾아와요. 믿음과 염려의 역학관계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이방인의 삶이요. 그들은 늘 염려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일상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염려합니까? 그들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믿음이 염려를 제거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맡겼다는 게 나에게 어떤 정상으로 나타나요? 평안이 찾아와요. 맡겼는데도 염려가 돼?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염려로부터 해방하는 진정한 길이 33절에 있습니다. 오늘 키가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 33절이 보배예요, 보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 귀하지만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살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설,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먹을 걸 구해야죠. 그러나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구해보세요. 평생 쫓겨다니다가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프라이오리티예요.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인생이 엉켜요. 엉켜. 오늘 이 신세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만 얽혀 있으면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 물질주의의 영향을 벗어난다. 어떻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도 이 물질주의의 이 거대한 파도가 나를 뒤집어 엎는데 무슨 제주

이게요, 여러분. 근데 이 33절이 길이에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열차를 갈아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관심의 이동을 해야 돼요. 중심 이동을 해야 돼요. 염려를 이기는 근본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첫 자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 여기에 핵심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보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을 쫓고 나의 필요와 욕망을 쫓아가면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공허를 자기가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워요. 여러분, 이 생을 걸어가는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자요, 영원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따라가 보세요. 결국은 허무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 그 땅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구하면 떡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새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이나 배경보다 지금 선택하는 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착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3절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3절에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하라라고 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continuous,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대충 구하고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구했다가 말았다가 아니고 한 번씩 부응해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매달려 왔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터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랫동안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살던 사람에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시고 섬겨야 할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과 제 설교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최우선의 가치도 하나여야 돼요. 물질이 궁극적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초월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 가치를 위해 살 때 물질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면 인생은 이제 비인간화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도 그 길로 가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돈이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이 돈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갈지 노바디 노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신앙은 선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6장 3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명료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33절의 말씀을 확고하게 내 인생의 기둥처럼 박아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염려가 서서히 떠나갑니다. 세상의 염려들이 막 떠나가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져가고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막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커져가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염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공의가 드러나는 것.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공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버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정직한 거래를 하고 비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비고용인이라면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의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돈을 버는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돈을 이상하게 써요. 이런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사용되고 물질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아니에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 그래서 돈과 영성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돈이 주어져도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영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저 보십시오. 내가 헷가닥 하는 거. 헷가닥 합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뭐 강도짓 하고 그것도 악인데 여러분 돈을 사랑한 게 얼마나 악인지요. 그냥 악이 아니고 얼마나 악의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오. 하나님을 우선 원리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면 다른 건 따라온다는 거. 삶의 클래스가 달라져요. 이런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주기도의 스토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예요. 모르시는 분이야.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이런 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단어를 써요. 다른 데서보다 굉장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의 대디라는 말이죠.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여러분 오늘 수영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물러 이름 친구 영국 위에 가면 브리스톨이라는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아 사역을 했는데요. 조지 물러는요 누구에게도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매일 아침에 고아들 수백 명 먹일 양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전화를 해요? 유력한 사람을 만나요? 캠페인을 벌려요?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먹일 빵이 없습니다. 빵을 주십시오. 새벽에 아침에 집 앞에 나가니까 누가 트럭으로 빵을 막 쏟아놨어.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자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거지예요. 그게 고아예요. 고아.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지 연성이고 고아의 영성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야 돼? 우리 대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호주에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전에는 목사였는데 이게 열하게 경험 못해서. 그런데 막 나라를 떠나가지고 막 오지에 막 있다 보니까 이거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인하세요. 처세술로 살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시면 난 딴 데 있습니다. 왕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카드가 없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굶어 죽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눈치껏 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선명한 사심 없이 내 욕심을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면 다른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구절 33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비즈니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의심이 안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 이러다가 주시면 막 그냥 삥땅을 하고

목적과 자기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속으셨어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령화돼서 노후에 뭐 얼마나 돈을 준비하면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숨지는 숨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가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다 주시고 싶어요. 필요한 것 다 주세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프리존, 염려 프리존에 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풍성하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인생에 날마다 갈수록 더 부요하고 풍성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쏟아져 나오는, 돈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그 돈의 염려로부터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의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현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대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을 쓴 걸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권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에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위기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기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기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로 가야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레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요, 벼랑 끝에 서게 하는 위기입니다. 내 자신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그건 정말 벼랑 끝에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가정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벼랑 끝에 서게 하는 위기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위험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자들이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험인가 기회인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꼭 추상적인 것처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덩어리 지키지 못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위기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꽤 부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의 본 동네라고 일컫는 가보나움에 가서 베드로의 집터를 돌아보다가 진짜 부자예요. 선주예요. 배를 여러 척 거느렸고 선원들을 함께 그곳에 배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일들을 일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잘 살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자기가 가진 그 재물보다 큰 믿음에 대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를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독자가 된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표본을 삼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 무서운 핍박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위험한 시대에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에 관해서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뭐 금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는 금이 아닌 믿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믿음을 자랑할 때 베드로가 사실상 요즘 현대적인 어떤 정황으로 미뤄볼 때 베드로는 뭐 금괴 여러 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금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금,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연단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조금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연단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원문이 헬라어의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합격된, 인정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 세공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도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됐는데 세공업자들이 그리고 도공업자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다름 아닌 도키미온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1037도의 높은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순금이 결정체가 되어 나오는데 찌꺼기가 모두 불순물에 대한 찌꺼기가 다 걸러져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정하실까? 다음으로 도공업자들은요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가해야만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마에 그릇을 잔뜩 빚어서 넣잖아요. 그리고 높은 열을 가해서 끝나고 나면 그 도자기 가마의 문을 여는데 많은 그릇들이 깨져 있습니다. 깨진 그릇들은 그 자리에서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깨지지 않는 이 그릇들은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합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깨지지 않는 도자기를 향해 도키미온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 믿음 없이 예배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여러분 완전히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예배하는 그 결과 여러분 뭐 불을 보듯 화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물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불신앙의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예배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면 돼요.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느냐? 최상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반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빌려보면 두 워십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상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이 없고 위기 없는 민족이 없는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과연 어떤 믿음이 증거되어 있는가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이 사건을 다시 온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우리 믿음의 목소리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과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가?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1부 예배와 2부 예배와 3부 예배자들 중에 어느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까요? 좀 궁금한 마음이 오늘 아침부터 막 불리듯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1부 예배는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데, 3부 예배는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주로 없는 분들이 오셨네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 그 홍해를 마른 육지 길로 건넜던 이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해석이 좀 불충분하다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권위 있는 역사가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정의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다가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내용으로 고백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 선지자의 배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십니다. 이게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도 그리고 내일을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음 없이 살아요. 믿음 없이 살아요. 얼마나 하박 선지자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 그렇다면 의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에 관한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되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김 목사 손을 보니까 아담에서 부지런하게 생겼네요. 이런 미신적인 생각 좀 지워버리시고요. 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에무나, 견고한 하나님의 손. 그런데 전능하신 견고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손에 전달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3부 예배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은 우리 말과는 조금 정서와 정황과 근거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무나, 이 단어로부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동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위 인적인 요소가 아닌 신적인 요소.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면요, 예배 이후에 결과들이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실체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홍해를 건널 수 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로 정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음이 좀 뜨거워진 것 같다가도 예배가 끝나면 원래의 상태로 급격히 돌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민족적인 위기 앞에 섰던 이스라엘의 정황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앞자리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순간 뒤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군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추격해옵니다. 잡히면 끝장입니다. 양옆은요, 그때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르기까지 그 지형들을 연구해 보니까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뭐지요? 바닷물이 출렁이는 홍해입니다. 이런 정황을 통해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적용하면 영어 단어인 딜레마입니다. 퇴로가 없는 진퇴양난, 이런 정황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 섭니다. 여러분, 200만 명으로 웃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받긴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살 길만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데 매장지를 찾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위기 앞에 있다면 죽을 일이 아니요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발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200만 명이 매장지를 찾는데 그 현장, 여러분 그 참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기 앞에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매장지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아무리 일이 다급해져도,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 앞에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주십니다. 위기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요구할까, 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믿음의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목사는 여러분 모두를 복받게 해야 할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비상식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방향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실제적인 의미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위기 앞으로 나가는데 앞은 바닷물이 출렁이는 홍해입니다. 여러분, 바닷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용할 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16절은요, 믿음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요즘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북구의 어느 한 교회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경신교회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서는요, 그들은 목축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집에 지팡이 하나, 평범한 나무 지팡이 하나는 다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가축들의 길을 안내하고 심지어 다른 길로 가면 억지로 방향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여기 지팡이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평범한 믿음입니다. 평범한 믿음을 사용하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다에 발을 한 발짝이라도 담궈야 바닷물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합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 위기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손 마른 자, 어찌된 영문인지 한 손이 오그라졌습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중앙에도 앉지 못하고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중앙으로 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할 때 손 오그라든 자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즉시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않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 믿음의 확신 없이 봉사하는 것, 믿음의 확신이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는 것 마냥 우리가 믿음의 모양만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오늘 실제적으로 평범한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 믿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그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저는 가끔씩 참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너무 없는 분

들을 가끔만 납니다. 인간의 상식전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선, 자신이 경험한 것만 전부라고 고집하는 분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99% 순종하는 99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각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질컥거리는 땅이 있잖아요. 질컥거리는 바닷 밑바닥을 밟고 어떻게 200만 명이 건너편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마른 육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이미 우리에게 상식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디 바닷길이 열려서 질벅질벅한 곳에 가서 고동 줍고 조개 줍고 물에 빠져나가지 못한 어떤 그 해산물들을 줍는 건 모세의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다가 갈라지어 마른 육지가 드러나고 그 마른 육지의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00만 명이 일체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임했지만 애굽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입니다. 가족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사는 것도 우리 가정의 위기입니다. 위기인 것을 직감하지 못한 채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될 만한 기회를 못 찾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랐던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인 홍해 앞에 선 교회, 홍해 앞에 선 인생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셨는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신명기 11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여러분, 발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발과 바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발바닥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오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런데 믿음의 방향은 계속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루와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0: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좌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사라지고 금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육지 길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 오직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증거되기를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7-1900번,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어린 왕자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도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당장의 성과, 타인의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성껏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어두면 한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뿌리를 내리며 싹이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길을 경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늘 잊지 않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참된 샘물을 얻게 됩니다. 그 깊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8월 28일 금요일 행복한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우리가 자주 조급해지는 이유는요, 아마 세상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세상은 늘 빠른 속도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 마음이 조급하고 혹시 답답하셨을까요? 그렇다면

0: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말을 앞둔 행복한 금요일, 또 저녁 퇴근길입니다. 이 시간 다들 어디서 뭐 하시면서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과 출석 체크 모든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군병들아, 예람 워십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가파오 워십에 꽃들도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막 밑에 숨겨진 우물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 삶 한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눈앞의 막막함 때문에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저녁 고요히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전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다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금요일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듣고 와서 오늘 금요일 코너 꽃꽂선 함께하겠습니다.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너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번 주부터 꽃고선이 조금 변화가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오늘도 기대가 됐는데 네.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꽃고선 교회 가자.
1: 네.
0: 네,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1: 네, 네.
0: 처음으로 찾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하나 먼저 내보려고요.
0: 네.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0: 최초의 교회요? 또 이렇게 네.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좀 머릿속이 깜깜해지긴 하는데 네네. 선교 역사 시간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떠오르긴
1: 네네,
0: 하는데요.
1: 네. 장로교, 감리교 네. 첫 선교사님이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니까요.
0: 네.
1: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고 선교사님들이 네. 와서 예수를 전했으니까
0: 네.
1: 첫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시작했겠지. 그 교회가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문안교회 그다음에 네. 정동제일감리교회 네. 그런 교회거든요.
0: 네.
1: 근데 정답은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인데요.
0: 네.
1: 오늘 꽃고선 교회 가자 첫 번째 시간에 찾아갈 교회는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에 있었던 소래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0: 소래교회.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또 알 것도 같은데요.
1: 네네.
0: 아, 선교사님이 근데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복음이 어떻게 먼저 전해지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1: 잘 아시는 것처럼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0: 네.
1: 앞서 소개해 주셨던 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도착하시게 되거든요.
0: 제물포에. 네. 네.
1: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0: 네.
1: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도 있었고요. 그 중심에 이제 한 그 형제가 있는데
0: 네.
1: 그분의 이름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라는 분이에요.
0: 아, 이분들 또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1: 네네. 낯서신 분도 있을 거고.
0: 네.
1: 난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0: 그 아마 형제가 이렇게 또 하셨군요.
1: 네네. 1870년대 후반.
0: 네.
1: 그 서상윤은 홍삼 장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만주를 오갔거든요.
0: 만주?
1: 예. 당시에 중국 영구라는 지역에서 이제 왔다 갔다 만주 네. 거쳐서 중국 영구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던 거예요.
0: 아.
1: 우리나라에서는 홍삼을 가져가고
0: 뭐 무역 이런
1: 것도
0: 하셨던 분이군요.
1: 네.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뭐 비단이나 이런 것들이
0: 네.
1: 들어오고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분이 그만 그 장사하는 그 여정 가운데
0: 네.
1: 장티푸스에 감염되셨대요. 지금이야 병원에 네. 가서 항생제 그쵸. 주사 맞고 치료받으면 되지만
0: 네.
1: 예전에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전염병, 수인성
0: 네.
1: 전염병 같은 거 걸리면 정말로 목숨을
0: 그러니까요.
1: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었거든요.
0: 네.
1: 이때 서상윤이란 분을 돌봐줬던 사람이
0: 네.
1: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었는데
0: 네.
1: 이분이 중국에 오신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셨어요.
0: 선교사님이셨군요.
1: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0: 네.
1: 뭐 의사 선교사님도 계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에 관한 것들도 조금은 공부하고 오시니까
0: 네.
1: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 씨는요 이후 동생 서경조와 함께
0: 네.
1: 이제 선교사님이 병상에 있는 그에게 치료해 주면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0: 그쵸.
1: 복음 전하고
0: 아,
1: 그리고 난 죽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살려 주셨어요.
0: 그쵸.
1: 당연히 교회에 관심을 갖게
0: 가야죠.
1: 되게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서 당시 맥킨타이어와 함께 사역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0: 네.
1: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존 로스

0: 라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중국에 네. 있었지만.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한글 성경을 번역해줘야지. 아. 그래서 이분이 우리말을 공부하는데 네. 우리말 공부할 때 누가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서상윤, 서경조 아. 형제 또 그 외에 몇몇 분이 계시지만 네. 이런 분들과 함께 서상윤 씨가 성경 번역하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1: 아, 또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또 이렇게 발전을 한 거군요.
0: 네네.
1: 아, 그러면은 서상윤 선생님은 네. 선교사를 조선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앓는 중에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0: 중국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당시 조선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세구 정책을 네. 쓰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어려우니까 네네. 이제 그때 장사하러 그 중국 접경 지역으로 네. 넘어갔던 그 조선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조선 국경 밖에서 조선인들을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만나게 하셨던 거고요. 네. 그들의 손에 복음이 들려 아. 성경이 번역되니까요. 네. 그 성경책을 들고 조선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1: 아.
0: 이때 당시에 네. 서상윤은요. 성경책을 몰래 네. 숨겨서 아. 자신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네.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 그러다가 네, 조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1: 어떤
0: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들어오면 금지서적이니까
1: 그쵸.
0: 발각돼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1: 아.
0: 네, 근데 때마침 네. 그 감옥에 간수 네. 중에 네. 자신의 친인척이 있었어요.
1: 와.
0: 그의 도움으로 네. 네.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네. 멀리 가라고 해서 정말 멀리 찾아갔어요.
1: 어디로 갔을까요?
0: 그게 바로 소래 마을이라는 아.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1: 네.
0: 이 서씨 지방 공동체에 또 관계된 분들이 살았던 네. 곳이기도 하고 네.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이어서 그곳까지 찾아갔던 거고요. 여기에서 송천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솔래가 되어서 그 교회가 솔래교회라고도 하고 네. 이후에 이제 솔래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님을 전하죠.
1: 네.
0: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와. 거예요. 소래교회의 정확한 시작 연도에 대해서는 네.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 네네네.
0: 1883년 5월 16일로 보는 게 보편적인 견해예요.
1: 네.
0: 중요한 것은 연도보다는 네. 이 교회가 외국 선교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네.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점입니다.
1: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무역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용이했을 것 같고
0: 네네.
1: 또 서상윤 선생님과 네네. 서경조 선생님 이 두 분이 또 성경을 가지고 오기에 굉장히 또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제가 들으면서 또 요셉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감옥에서 사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0: 네네.
1: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래교회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가
0: 맞아요,
1: 됐구나
0: 맞아요.
1: 라는 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선교사님이 내한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 드린 조선 사람들이 네. 또 다른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소래교회는 단순히 첫 번째 교회라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1: 네.
0: 이 교회에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1: 특별한 이야기가
0: 네네.
1: 있어요. 또 어떤 걸까요?
0: 그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였던 네.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다음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어서요.
1: 네.
0: 1893년 조선에 들어왔고요. 1894년 2월에 소래 마을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는 참 독특한 선교사였어요. 당시 많은 외국인들이 네. 서울의 외국인 거주지에 생활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야 언어도 되고 그쵸. 말이 통하는 분도 계시고 소통할 수 있고
1: 맞아요.
0: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 또 조선인을 만나고 네. 또 복음 전했던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요. 소래 마을 사람들 속으로 아예 들어와 버립니다. 한국 옷을 입고요.
1: 네.
0: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1: 와.
0: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선교사님이세요.
1: 아, 이 맥켄지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네. 그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고요. 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 분이에요.
1: 네.
0: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님이요. 솔에서 지내던 1894년에 조선 역사에서도 엄청난 격변의 시기로 기록

0: 되어 있는 그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게 그러니까요. 되고 네. 이 일로 인해서 청일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네. 그리고 소래 지역에도 동학군이 네. 들어옵니다. 사실 탐관오리의 악행에 반대해서 반대하는 네. 외침으로 시작됐던 전라도에서 네네. 시작됐던 동학농민운동이지만 네. 그 사상에는 서학을 반대하는 아하. 그래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이로 인해 내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사실은 기록해 보면 많은 네.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1: 아,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0: 그렇죠.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소래교회와 마을 사람들도 두려움에 네. 떨었어요. 왜냐하면 소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맞아요. 있었던 공동체인데 네네. 또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되게 컸던 거죠.
1: 네.
0: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네. 맥켄지 선교사님은요 동학군을 네. 적으로 네. 또 위험한 사람들로 대하기보다는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대요.
1: 네.
0: 그래서 그들을 만나 대화하셨고요. 네. 또 다친 분들이 있으면 선교사님이 갖고 있었던 양약으로 치료도 해주셨고요. 폭력 앞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1: 마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군요. 그럼 선교사님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래교회에 참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 귀뜸을 제게 해주셨잖아요.
0: 네.
1: 그 이야기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네.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선교사님이 일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1: 네.
0: 1894년 12월 12일 수요일이었대요.
1: 네.
0: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맥켄지 선교사님은 자신의 집과 예배처소에 깃발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1: 깃발에.
0: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이었어요.
1: 네.
0: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놓습니다.
1: 이 깃발은 멀리서도 볼 수가 있었다. 주민들은 이 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는 순결과 타인을 위한 고통이라는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실물적인 교훈을 주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깃발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하는 의미가 있었네요.
0: 맞아요. 선교사님은 이것을 예수의 깃발,
1: 네.
0: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마다 높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런데 소래 마을 한쪽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이죠. 그 십자가는 단순히 여기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시만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강조했던 십자가는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1: 네.
0: 예수님의 십자가. 또 미움과 보복 대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 십자가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후 황해도와 경기도, 강원도 지역 교회들에서는 붉은 십자가 깃발을 내걸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주일이 되면 이제 십자가 깃발을 막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멀리서도 그 깃발을 보면, 오늘이 주일이구나.
1: 네.
0: 교회 가야지. 저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1: 요즘에를 보면은 저희는 십자가를 보면서 당연하고 당연히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네.
1: 이때는 정말 귀하고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깃발이었네요.
0: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밤에
1: 네.
0: 어디를 가나 우리 멀리서
1: 네.
0: 붉은 십자가를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140여 년 전 소래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아주 낯선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십자가는 저곳에 교회가 있다.
1: 네.
0: 저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표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던 거지요. 그리고 당시 동학군들이 왔을 때 그
1: 네.
0: 마을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1: 네.
0: 저곳은 우리를 돕는 곳이에요. 라고 말해서 동학군들이
1: 네.
0: 십자가 깃발을 건 곳은 해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는가라고요. 건물에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보이고 있는가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소래 마을의 작은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 네.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감사하구나까지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구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교회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되게 귀한 상징이었구나
0: 네네.
1: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꼬꼬선 교회 가자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0: 네. 오늘 아마 이 전...

0: 저녁에 밖에 계신 분들은 십자가가 네. 좀 새롭게 보이실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뭐 그 십자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네. 아까 드렸던 질문, 사실 이건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저에게 네. 던졌던 질문인데 네. 우린 정말 십자가를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네. 한번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선한 부담감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네.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살아내는 네. 그러한 하루 저녁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이고요.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 선교사님께만 드려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어지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꽃꽃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선교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금요일 꽃고선으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가오는 주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아이자야 61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한일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에 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로 증언을 했던 바로 어제에 이어서 그 이튿날 두 번째 날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일반 백성들 앞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렇게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바라고 소망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그토록 꿈에서도 그리워하는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나 할 일도 바쁜데 왜 이때 오시는 거야?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주님 아니에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온 삶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온 증인은 바로 그 주님이 오시는 거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우리의 가족만, 내 삶의 성공이나 내 삶의 필요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떨리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떨릴까요? 대통령을 만나야 떨릴까요? 아니면 내게 필요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떨릴까요? 아니면 내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CEO를 만나야 떨릴까요? 그런 떨림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구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주님이 내 앞에 찾아오셨다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만남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자각을 일으키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증언했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증언했던 그분을 향하여 함께 있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예, 이분이야.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분이야. 내가 그토록 이 광야에서

소리로 외치고 울려 퍼지게 전했던 회개하라 그리고 물세례를 주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분을 예비하기 위한 거야. 바로 이분이야. 여러분 바로 그게 놀라운 외침이자 사랑의 고백 아닐까요? 내가 그토록 기뻐했던 분이 이분이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소개가 우리에겐 충격적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는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집중해라!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한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고 진짜 원한 메시아 상은 지금 자신들을 굴종시키고 착취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 정치적인 왕, 승리자, 압제자, 바로 그런 모습을 원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원했는데 이렇게 말해야죠. 봐라!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만드실 왕이야! 강력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처럼 강력한 자신의 삶의 성공과 기쁨과 그리고 그 모든 번영을 이루어줄 능력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그런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자각하게 됩니다. 왜요? 어린 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들은 이것이 무엇에 쓰는 용도인지를 알았어요.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은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유월절 절기를 향해 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 건너편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가지고 가고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았겠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짧게 나오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하고 연약한 양, 제물로 드려져야 할 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만나야 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내용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세상에 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어깨에 메고 가는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고 간다라는 단어 아이로는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요 한 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단수로 써 있어요. 세상의 죄들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단수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죠. 그러나 여기에 단수는 바로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보다 그 가장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바로 본성, 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있어요. 바로 그러한 철저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아니면 그 모든 헌신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거고 내가 봉사한다고 여기는 것은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시고 가장 선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질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완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유도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이 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먼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대속할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셨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대신하여 예물을,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유월절의 밤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죽음이 있지 않았어요. 장자의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써 슬픔과 눈물이 다 범벅이 되어 있을 때 고센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바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양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복수하거나 힘을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이 모든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처럼 아브라함,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이어진 이사야의 모습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처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 모습,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처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난 충격적인 장소이지만, 그 공의의 심판의 죽음이 우리가 당해야 할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지우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영접과 영광,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요, 그 없애다라는 아이로란 단어가 요한복음을 마칠 즈음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대목이 너무 충격적이고 반전이에요. 그 모습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가 아이로,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간다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지금 인간들,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입속에서 광기 어린 소리로 저 예수를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라고 못 받고 있는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들처럼 주님을 멀리 치워버리는, 없이 하소서 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없을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채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내 계획과 내 목적,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선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옆으로 좀 비켜놔 주십시오. 주님을 치워버리는 그때는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분이 바로 내가 증언한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분이다 라고 분명히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고요, 33절에도 보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아니, 왜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을까요?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증언을 해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나 엘리사벳은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눈 적도 있어요. 이처럼 인간적인 어떤 친분, 그리고 서로 안다는 정보가 바로 이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IQ가 높은 사람, 이 세상에서 총명하다고 일컫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그것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가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표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약속 받은 말씀대로 바로 그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머무셨어요. 머무는 건요, 잠시 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요한의 증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성령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2일차 증언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증언한 공개적 선언인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머무심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나타났죠.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거듭남으로 우리는 믿음과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죽은 자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자각과 영적 생명과 영적인 삶의 자유를 갖게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진다면,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주일 예배 단 한 시간으로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도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어제보다 오늘 이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더 공개적으로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증언도 그렇게 더 실제적이고 더 공개적이고 더 점층적으로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삶, 내 모든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분이라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와 말씀 읽을 때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주시고 약속하셨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돈만이

맞춰라. 더 열심히 봉사해라. 다른 사람들 따라올 수 있는 열심으로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전심입니다. 아, 설교 길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은혜가 안 되네. 나랑 안 맞네. 아니요.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건데 우리는 언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내가 당장 이게 필요해요. 나 이게 없으면 죽어요. 그럴 때. 내가 질병 걸려서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건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낫기 위해서 찾는 거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주님을 도구로 여긴다면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전화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할 때 매번 필요한 것을 부탁하면 알아요. 전화 딱 뜨는 순간 또 뭐 요구하는구나. 인간도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전심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재정이 막 크고 교회장 새로 지어서 봐라! 우리 교회 멋지지? 이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없다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진짜 어린 양을 보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세상은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세속화가 들어온대요, 교회 안에.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서 사람이 준대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위기래요. 아니요, 저는 그걸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위기는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소망이고 천국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집착하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드러나겠어요?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자신이 피해를 입지만 자신이 손해를 입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거기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요, 자기 손해받으면서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 내용대로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굴욕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낮아집니다.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초림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절, 계시록 22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야, 바로 이분이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야. 바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보라!

이분이시다. 우리의 그 증언이 바로 그날 이 모든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때 분명하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나고 세상을 향하여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화목과 화평의 길로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8079번님께서 전도사님 여기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철야 예배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52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같이 배달 일하며 듣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문자네요. 우리 5297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를 찾아오는 사랑, 꾸미는 자유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9번째 시간, 예수님께 나아온 아이들.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예수님께 나아온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으로 인해 삶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 성경 속의 이름 모를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아비도스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직 어린 소년인 아비도스는 어머니와 힘겹게 살게 됐죠. 결국 이 모자는 어쩔 수 없이 라아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등 또래 아이들처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유일한 목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도스 앞에 나타나신 그날 이후 이 어린 소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이제 아비도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0: 저는 아비도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인이셨는데 제가 4살 때 저와 엄마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죠. 엄마는 저를 홀로 키우시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엄청난 빚도 떠안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 엄마를 힘들게 했지만 전 그때 겨우 4살이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죠. 어쨌든 저희 엄만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고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뭐라도 갖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죠.
1: 클리오스! 클리오스!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감옥에 쳐넣기 전에 빨리 문 열어!
2: 아가가,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1: 클리오스! 빨리 문 안 열어! 문 쓰고 들어가기 전에 어서 열어! 당장 이 문 열라고! 당장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바로 감옥으로 끌고 갈 테니까 나가들아!
2: 지금 나가요. 라난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기 뭐 시원한 물이라도 좀 가져올까요?
1: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이 아줌마야. 이번에도 집세를 이렇게 얼렁뚱땅 미루고 안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2: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쯤에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1: 안 돼. 지금 당장 가져와. 당장 내라고.
2: 죄송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1: 안 돼. 이제 정말 질렸어. 매달 똑같은 소리잖아. 나중에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당장 밀린 거 다 안 갚으면 진짜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2: 하지만 제가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1: 나도 몰라. 그건 내 할 바 아니라고.
2: 제가 감옥에 가면 이 어린 아들은 어떡하고요?
1: 아들이라. 그래, 이 아이로 빚을 갚으면 되겠네. 어? 조금만 잘하면 훌륭한 노예가 되겠어. 해결됐네.
2: 안 돼요. 안 돼. 제발,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제게서 아이를 떼놓지만 말아주세요.
1: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우리 집 하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말이야.
2: 그럼 제 아들을 데려가도 되나요?
1: 물론 데려와도 좋지. 대신 그 애도 일은 해야 돼.
2: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아들하고 같이만 있을 수 있다면.
1: 자, 그럼 가자.

0: 그렇게 해서 엄마와 전 라안한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됐죠. 라안한 주인님한테는 하인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어린애가 딸린 여자는 애돌 보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저희 엄마한테만 힘든 일을 시켰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미움의 화살이 저를 향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 아비도스, 얼른 이쪽으로 오렴. 아휴, 그러다가 누가 너 이렇게 멍하게 있는

0: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1: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래요? 도리우스나 보르스는 맨날 놀기만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쟤들 부모님도 하인이긴 마찬가지인데.
0: 그렇긴 하지만 우리랑은 상황이 좀 달라.
1: 왜 엄마? 대체 왜 다들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0: 조용히 해. 그만하고 이리 와서 엄마 바닥 닦는 거 좀 도와줄래? 응? 같이 바닥 닦으면서 엄마가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해줄게.
1: 알겠어요. 라은한 주인님의 하인 중 살림을 지휘하는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은 특히 저를 미워하고 고된 일을 주면서 엄마와 절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일 거라 했죠. 하지만 도리우스는 제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은한 주인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실 때가 됐는데 리키니우스와 하인들 여러 명이 알아 누워있는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엄마와 저 그리고 도리우스가 급히 주인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됐죠. 덕분에 전 재료를 구하러 오랜만에 밖에 나갈 수 있게 됐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 평범해 보이는 사람 주변을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세금 징수관들까지 섞여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채 그 사람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죠. 참 희한하다 생각하면서 제가 그 무리를 피해 빨리 지나가려던 순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희망을 주는 것 같은 얘기를 듣고 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2: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1: 정말 이상했죠.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상한 조합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라은한 주인님처럼 재산이 많거나 리키니우스처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의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럼 복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직접 그분께 묻고 싶었죠. 그렇지만 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재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엄마가 제 시간에 요리를 마치지 못하실 테고 라은한 주인님이 오셔서 이런 상황을 알면 우리뿐 아니라 아파 누워있는 하인들까지 모두 매질을 면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전 그분을 다시 한번 흘끗 보고는 바로 재료를 구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바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후로도 고된 일은 계속됐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사람들이 예수님이라 불렀던 그분 말씀이 어지럽게 맴돌고

0: 있었고 제 마음은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의를 위해 사는 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죠. 난 지금 이런 평온함이 너무 좋은데.
1: 좋다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창밖을 자꾸 힐끔거리냐? 대체 뭘 보려고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큰 까마귀가 날아와 널 낚아채서 멀리 데려가 주지는 않을까 하고 보는 거야?
0: 맞아. 아주 멀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꿀하고 빵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면 좋겠다.
1: 그리고 우리 같은 하인 출신 남자를 좋아해 줄 예쁜 여자들도 많고.
0: 글쎄. 난 여자나 결혼 같은 건 아주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건 뭔가 좀 다른...
1: 뭐? 뭐에 관심이 있다고? 돈? 지위? 대체 그게 뭔데?
0: 알면 바보 같다고 할 거야.
1: 너 바보 같은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말해봐.
0: 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1: 역시 바보 맞아. 의로운 사람? 참네. 난 말이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돼서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오랫동안 사랑하며 사는 거지.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근데 의로운 사람이 돼서 뭐하게? 가난하고 문제만 잔뜩 일으키겠지. 난 지금도 충분히 가난하고 힘든 일이 많다고. 근데 너 진심이야?
0: 예수님이라고 들어봤어?
1: 아하, 이제 알겠다. 당연히 들어봤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결국 자유야?
0: 그럴지도 모르지. 난 이분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아.
1: 자유가 자유지, 뭐가 다르겠어? 안 되겠다. 가서 예수님이란 사람을 만나보자.
0: 너도 의로운 거에 관심이 생긴 거야? 그렇더라도 가면 혼날 거야.
1: 그거야 라하난 주인님이나 리키니우스가 알았을 때고. 잽싸게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0: 걱정이 돼 주저하고 있다가 결국 도리우스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우린 흙먼지길을 열심히 뛰어다녔죠. 시간이 갈수록 들킬까봐 무섭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라고도 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결국 요단강 독쪽에 계신 걸 발견했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이 몰려 있었는데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앉기도 하고 손을 끌기도 하면서 아이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앞쪽으로 가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손으로 사람들 사이를 삐딛고 앞으로 나아갔죠.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과연 반겨주실까? 그럼 나도 반겨주실까? 그런 생각에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2: 야야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자리 가서 놀아. 예수님께선 중요한 일을 바쁘셔서 너희를 상대하실 여유가 없어요.
3: 베드로, 네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난 언제든지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돈 많은 상인들 할 것 없이 그렇게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가까이 불러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절 바라봐주실 때 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혼날 일도, 하인으로 사는 삶도, 빈 뱃속에 꼬르륵거리는 소리도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비도스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도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육체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롭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영혼의 자유와 평온은 그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를 가지셨고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켜 돌보시며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걱정이 밀려온다면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제게 핍박이 다가와도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에선가 핍박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예수님께 나아온 아이들 출연 홍영란, 홍성원, 김종환, 장민혁, 김연아,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개나리는 희망, 백합은 순결, 장미는 사랑, 코스모스는 순정, 진달래는 절제. 카네이션은 모정, 접시꽃은 풍요, 국화는 청결. 이 꽃들은 저마다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는 것도 그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겠지요. 또 길가에 핀 들꽃들도 자신을 상징하는 꽃말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말씀 보기,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참 듣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게 그렇게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전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뭐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솔직히 이 구절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뭐 저는 있습니다. 힘든 일까지 다 감사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치 뭐 억지로 야 힘들지만 웃어 웃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쪽에 가깝다는 말장난 같지만 슬픈 일을 슬퍼하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붙들고 찾아보나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일이 잘 안 풀린 한 주였더라도 그 안에 붙들어주신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rel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그리고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거는 기억하는 일과 붙어있는 게 아닐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도 다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경에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꾸 흔들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망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아니면 예전에 어려울 때 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 사실도 있고 또 새로운 걱정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한 줄이 마무리하는 이 밤에 이번 주에 나를 지나간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어쩌면 기억하는 만큼 감사도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마음,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도연의 말씀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자 소녀의 할머니는 아이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천둥 케이크를 만들자. 천둥번개가 여러 차례 들려오고 나면 나중에 폭풍

가 밀려오는데 케이크 재료를 준비해뒀다가 천둥번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 케이크를 어떻게든 빨리 구워내는 일종의 놀이였죠. 소녀는 천둥번개 소리를 들으면서도 케이크를 굽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만드느라 정신없었는데요. 그 사이 번개는 번쩍이고 천둥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이는 케이크를 신나게 만드느라 더 이상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패트리시아 폴라코라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천둥 케이크라는 글의 한 대목인데요. 손녀를 달래는 할머니의 방법이 참 지혜롭죠. 두려워하는 손녀에게 그저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물결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다가오시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실제가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희수일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명로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찬양 믿음 안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죠.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나도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재빨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면 풍랑 위에 태연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풍랑 속에서 담담히 걷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많이 흔들리고 물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이 밤에 주님께 초점을 더 맞추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시선, 이어서 목소리 상점이라는 팀의 찬양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한밤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하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1487번님, 전남 광양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밤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안부 전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4016번님, 그레이스 투유 파이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4628번님, 하루의 시작 자정에 말씀과 찬양을 전하시는 보령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정을 넘긴 시각,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런데 또 시간대로는 낮 시간의 일상을 다 보내고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또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지나간 것 다 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1487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네, 1487번님의 신청 찬양이었던 온 땅의 주인,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를 또 힘차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만나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깊어가는 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아오십의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강춘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관호의 높은 곳에 올라가 들려드렸습니다. 베스트 앨범 여정 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그쵸? 달빛 가스펠은 저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이렇게 양일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고백되어진 찬양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국내에 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CCM 아티스트들의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또 힘있고 좋은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FT에드의 친구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효림의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정말 상콤하고 그리고 아주 소울풀한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기프티드의 곡들은 다 좀 뭐랄까요? 요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재기발랄하다는 표현.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가사가 심플하지만 또 그만큼의 또 좀 대중성 있는 그런 음악들로 정확한 내용을 또 잘 표현하고 있죠. 또 유효림 씨는 사모님이

하신데 요요림 사모님은 뭐제 방송에선 굉장히 많이 틀어드리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CCM 아티스트들 중에서 그 재즈 보컬이나 소울풀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보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보물 같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네. 뭐저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한 악기, 그러니까 꽉 채워지지 않은 단순한 어떤 편곡과 악기의 보컬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곡의 느낌이나 에너지를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만큼의 음악적인 풍성함이 이 보컬리스트에게 있어야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기프티드의 친구야. 그리고 유효림의 OF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8월이 끝나요. 그죠? 와, 8월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8월 첫 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이제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근데 좀 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게 다시 그 찜통 더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녁이 됐을 때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한 주간 동안은 뭐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한여름에 찜통 더위 같은 더위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게 도대체 8월 몇째 주야?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가 9월 달인데, 이 9월 달, 아이고, 9월 달도 그렇게 좀 계속 더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다가오죠. 풍성한 또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더운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지 않도록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찬양 더 들을까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곡은, 네, 이 곡입니다. 강명식의 승리.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처럼 결혼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기 낳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죠. 세상에는 누가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윤종의 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질투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땅 가운데서 그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멘트가 상당히 도전이 되네요. 우리가 이 땅의 소명이 다하고 생명이 다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땅에는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주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과 그리스도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도 또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핑계 삼아서 좀 소홀히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삼으시고 또이땅 가운데 많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려는 그 노력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한곡 듣고 또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라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이실라의 베드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함께 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이 있습니다. 우선 달빛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문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희 달빛 가스펠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남겨주시면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이죠, 일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는 분은 오는 토요일 날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짠건 아니지만 기획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달빛 가스펠을 듣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소식 남겨주시고 자 8월 22일 공안시 14분에 네 저희 애청자시죠. 0778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장윤영님 목소리 참 좋아요. 강중현 목사님은 당연히 좋으시고요. 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연을 보냈었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잊고 살았는데 뭔가 느린 우체통 같은 느낌이라 더 애틋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느린 우체통. 왜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나한테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엽서를 보내는데 그게 원래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렇게 우체통이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보셨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네. 0778님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또 이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귀가 예민해서 이걸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724님, 잠이 안 와서 방송 듣고 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싱가포르 여행 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입국한대요. 여행 잘하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형부 사업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언니 부부가 여행 갔는데,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러운 것보다도 언니 부부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동생분이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청곡 마라나타 하셨는데, 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로 함께하시는 은혜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LA의 바다도 같은 바다도 매번 다르고 그 안에 다른 좋음이 발견되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으로 좋은 일도 많음에 감사하고 파도가 밀려도 다시 또 시작점이 새롭게 다가옴에 감사. 다음 주 화요일은 한국으로 거의 3개월 만에 돌아가는데, 네, 모든 상황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의 빛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들어오셨겠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실 텐데 또이 늦은 시간에 또 방송 들으시면은 약간 졸리신 거 아니세요? 미국이랑 시차가 달라가지고. 그쵸?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9411님, 유성 장로교회 김지승 청년입니다. 취업 문제로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준비된 곳으로 보내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411님, 그쵸. 취업 준비가 진짜 좀 만만하지 않죠. 그 만만하지 않는 게뭐할게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걱정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더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고백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밤까지, 네. 713 하나님, 713 하나님, 내일 밤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내일 예배 가려면 얼른 자야 하는데 벌써 2시네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하반기이네요, 보니까. 그쵸?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또 취업에 관련된 또 이력서를 또 713 하나님이 또 쓰고 계신데,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4111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802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내삶 전부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선물 같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야, 이 고백 너무 귀합니다. 8510님,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달빛 가스펠은 뭔가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매주 목사님 방송 기다리는 애청자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851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허락해 주시는, 또 그것을 누리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4 하나님,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듣기 평안한 DJ님 음성에 꿀잠 예약 각입니다. 제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평안하게 좀 이렇게 스르르 잠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신청곡들을 좀 올려주셨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라나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취업 준비하시는 그 9411님께서 내 삶의 이유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해서 모두에게 찬송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세 곡을 어떻게 들려드릴지는 연달아서 들려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우선은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조수아의 내 삶의 이유라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한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친구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면 더 궁금하기도 하죠.

저는 가끔, 진짜 가끔이긴 한데, 기도하면서, 특히나 어떤 제 개인의 사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주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야, 진짜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막,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했는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었는지는 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네, 오늘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구나. 그런 사역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도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주님, 저의 요새는 어떠세요? 저는 잘 가고 있나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시고, 묵상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달빛가스펠, 내일은 국내에 예배 찬양 팀들의 곡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한홍지 목사님의 청종, 그리고 저의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증명.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높고 푸르러진 하늘 아래 신선한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기분 좋은 새벽입니다. 아, 네, 정말 유독 무덥고 길게 느껴졌던 이번 여름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고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 여름 동안 쏟아졌던 그 뜨거운 태양볕과 거친 그런 빗줄기를 다 견뎌냈기에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더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참아낸 그런 지나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계신 분들 위로를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잘 복구가 되어서 예전에 그 평안했던 시절들을 빨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망으로 가득 찬 이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불볕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결실의 계절 앞에 향기로운 열매를 내어놓듯이 주님, 내 삶에 고단했던 시간들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신앙의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소서. 지난날의 수고와 눈물이 변하여 다가오는 계절엔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네,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이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여름날에 그 무더웠던 순간들도 눈물을 흘리며 건너온 시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알곡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이었겠죠. 이제는 주님이 맺어주실 기쁨의 결실들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또 환한 미소로 그렇게 웃어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0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굳게 닫았으니 이는 내가 나의 이 표징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함이며 또한 내가 애굽을 치려고

친히 나의 팔을 펴닐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징들을 너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며 이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티며 내 앞에서 낮추기를 거부하겠느냐.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너의 영토 안에 메뚜기 떼를 몰아넣을 것이니 그것들이 그 땅을 온통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겨우 피하고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을 것이며 너희들에서 움돋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과 너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 떼가 가득 찰 것이니 너의 아비나 그 조상이 이 땅에 자리 잡은 날부터 오늘까지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 이 말을 하고서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로 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고 간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불려오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는 이날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경축일이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과 아들딸들을 모두 데리고 갈 것이며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모두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너희가 악한 뜻을 품고 있도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구해오던 것이었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을 내뻗어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를 부르고 이로써 그것들이 애굽 땅에 몰려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 땅의 남새를 모두 먹어치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자기 지팡이를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낮 종일토록 그 땅에 동풍을 일으켜 불게 하셨고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 떼를 실어 날랐다.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애굽 온 영토를 머무니 그 수가 많고도 많아 그 해가 심하였고 이 같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들이 온 땅을 덮어 그 땅이 새까맣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둔 그 땅의 모든

참남새와 나무 열매들을 먹어 치워서 온 애굽 땅에는 나무나 풀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 다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를 거스려 죄를 지었으나 부디 이번에도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제발 이 죽음의 재앙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매우 센 서풍으로 바꾸심에 그것이 메뚜기 떼를 몰아 홍해 가운데로 쓸어놓고 애굽의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뻗어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헤매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캄캄한 어둠이 온 애굽 땅에 사흘 동안 깔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사흘 동안 아무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오직 너희의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도록 하라 말하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태움 제물과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경축 절기를 치르려 하여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 거기에 가기 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그들을 기꺼이 내보내려 아니하였다. 오히려 바로가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고 말하니 모세는 당신의 말이 옳으니 나 또한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0장 29절까지의 말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의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신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과정에서 그렇게 정착하기까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1: 저의 이름은 최혜용이고요.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제가 이제 2010년 11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7개월 될 때,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이제 차 사고를 당하시면서 정말 처절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서 이제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배 안에 있는 아기나 기는 자신의 몸도 이제 잘 돌보지 않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혜영아, 너는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르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이 입밥 먹을 때 너는 옥수수 죽을 먹는 거로 만족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데트런 바지나 뭐 나일론 바지 입을 때 너 혼방 바지 입어도 그거로 만족해야 한다. 엄마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돈 드는 일은 못해도 마음으로 드는 일은 그냥 베풀고 살아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제가 뭔가 이렇게 욕심은 없이 그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살 때에 세뇌교육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 엄마 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이민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가 어느 때부턴가 새벽에 한 이제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게 뭔데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거리 정도. 그래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먼데 다니냐, 이게 가까운 병원에 다니시지 왜 먼데 다니냐 하니까 엄마가 그냥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병원에 가까운 데 다니면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울분이 차올라서 제가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키우시면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으니까 정말 저희 엄마는 정말 이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촉당비서라는 자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더러운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망신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촉당비서라는 자가 이제 저희 엄마를 그 보복송을 해가지고 이제 신의주 38공장이라는 데 이제 진여서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왜 신고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신고해 봤댔자 그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은 권력의 표를 드는 거지 일개 힘없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그 연약한 여자의 민원을 들어줄 데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의 엘리트는 말이 엘리트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사든 경원이든 간에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나쁜 생각 갖고 사람들을 등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환자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쌀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라고 찹쌀이라도 한두 키로 주게 되면은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배급에 매달려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혜영아, 엄마가 중국에서 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선택을 잘못하셨다고. 그래도 내가 북한에 와서 너를 낳게 돼서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너도 이 고생을 안 할 걸. 엄마는 가끔 가다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곤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어떻게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타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이들에게 김일성 생일 뭐 4.15나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때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1kg 정도의 이제 단과류를 이제 뭐 사랑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이제 전교 학생들 뭐 이제 유치원 학생들 뭐 학부형들 이제 다 이제 그 모여가지고 뭐 김일성이한테 이제 뭐 그 찬성하는 무슨 뭐 보고 대회 무슨 각종 무슨 행사들 거치고 그러면 학생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다 김일성이 초상화 이렇게 그 있는 데 가서 진짜 머리가 땅에 잡기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황성하게 그 선물을 받아 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세뇌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세뇌교육을 하는데 이 사랑의 선물은 먼저 터뜨리지 말고 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4월 15일 아침에 세수를 곱게 하고 옷단장을 곱게 하고 뭐 김일성의 처상화, 김정일의 처상화에다 대고 이제 인사하고 그 선물을 개봉하고 먹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놔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거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게 완전 그 백해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세뇌교육 당할 때에 늘 이게 남조선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독재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세뇌시키는 거를 남조선은 학교 가는 것도 학생들이 이제 월사금을 내야 된다. 남조선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월사금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누대기 옷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미국 양커베기들의 그 구두를 이렇게 막 닦아주고 병원 앞이나 어디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소녀 애들이 목에다가 저의 눈을 사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그런 세뇌 교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남조선은 굉장히 못 사는 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뇌교육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청화 시간에는 우선 뭐 위에다가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무슨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뭘 어떻게 잘못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일성 원수님 초상화를

매일매일 중성껏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초상화를 중성껏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뭐 제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뭐 저는 어떻게 해서 뭐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 비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화상 비판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상 비판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 화상 비판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학급 사이도 좀 이렇게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친한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화상 비판할게. 그리고 그 애는 또 다른 애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화상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 사전 약속을 하고 이제 화상 비판을 하곤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생활청아 할때뭐 저희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참늘그 생활청아 시간이 굉장히 저는 뭐지? 늘 이렇게 의문? 뭔가 물음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세금 없는 나라, 무료 교육, 무상 치료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떠들거든요. 그런데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 막그 화상 비판을 하죠. 그때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는 이렇게 무대에서 있지 해서 저는 이렇게 머리 숙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화상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숙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책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이나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가로 돌리고 이렇게 가로 돌리고 눈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깔고 있어놔서 늘 선생님한테 정말 안 먹을 욕을 이제 더 먹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통 10분 내지 15분인데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소학교 때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학교에 간다고 가방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오곤 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를 지날 때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키워낸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은 8월 한 달 동안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낸 나 자신을 한번 다정하게 토닥여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겨운 여름을 이겨낸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계절에는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결실이 가득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토요일 오늘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아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지출을 막으라 라는 한 유명인의 말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제 전문가는 나를 변화시킨 아침의 사소한 행동 10가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침을 위해서 밤부터 준비한다. 둘째,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일찍 일어난다. 셋째, 매일 반복할 습관을 만든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몸풀기를 한다. 그리고 그날의 할 일이나 다짐들을 기록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포옹한다. 일단 샤워부터 한다.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일 세 가지를 떠올린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켜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은 매 아침마다 그리고 이 귀한 새벽 시간 무엇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했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의 찬송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과 시선과 길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탁월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참 즐거운 노래를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 원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첫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과도한 자기 비하, 즉 열등 의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가 없으면 그 실패라고 그랬어요.

0: 네 번째, 계획성이 없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지름지를 선택하는 거. 정도를 가야 돼요. 새치기 치지 말고. 여섯 번째, 어리석게 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기세요. 일곱 번째, 자기 것을 거부하는 것. 여덟 번째, 빨리 포기하는 것. 아홉 번째, 과거에 연연하는 것. 과거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열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만 내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느냐? 첫 번째, 믿음의 실패. 두 번째, 기도의 실패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Yes, no, way.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 of prayer is better than season of prayer. 기도하는 마음이 잠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승리를 하게 하지요. 기도는 능력을 가지고 오게 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9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임금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가 40일 금식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기도로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채워진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역사의 한장 한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북한의 고향인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뢸 때 하나님께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를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더 이상 싼 값에 내보내지 않겠다.
1: 네.
0: 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면서 기존 해외 파견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근로 조건도 그렇지만 파견 규모를 늘리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조건을 좀 협상하려고 하면은 이 조건이 좀 더 나아지면 규모가 그 이하, 더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내용일 수 있잖아요.
0: 근데 네.
1: 이게 최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헐값 파견에 북한 당국이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사람을 적게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남는 것이 적은 사업,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조건이 좋고 혹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을 더 많이 보내겠다라는 뜻이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과거처럼 해외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게 혹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낼지를 국가가 직접 이걸 따져봐서 손익계산서를 해서
0: 네.
1: 맞춤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일리NK 취재에서는 이를 선별적 확충 혹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이 노동자 파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이 북한 내부에서는 파견을 좀 더 보내려는 실제적인 준비가 좀 있나요?
1: 네. 계속적으로 인원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2월에 9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6월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동당 경제부에서 해외 노동력 진출을 늘리라라는 그 방향이 이제 하부에 전달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내각 대외경제성, 그러니까 대외경제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내각 기구를 거쳐서
0: 네.
1: 각 성기관 그리고 중앙기관, 대외건설회사 등의 해외에 보낼 후보자를 뽑으라 이런 과제. 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현지에서는 아 그럼 누가 보낼 것인가를 사람들 이제 선발하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을 내보낼지는 국가 비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지만 이게 기관별로는 수백 명에서 혹은 많게는 수천 명씩 후보자를 준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명단을 준비하잖아요.
0: 네.
1: 누가 보내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 준비 상황,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파견을 할 때 이전과 달라진 점을 꼽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통제라든지
0: 네.
1: 이 관리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히려 약간 촘촘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1: 그런 식의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관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먼저 일감을 확보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이 중국 기업하고 북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노동자 몇백 명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하는 그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먼저 만들고 북한 당국에게 사람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게 약간 수표를 받는다, 사인을 받는다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당이 어느 나라와 어떤 분야의 노동력을 보낼 것인지를 약간 큰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외경제성이 그 방향에 따라 기관별로 사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부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소위통 표현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

0: 되면 과거에는 회사가 외국에서 일을 잡아서 사람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국가 간 협력 사업에 노동력을 묶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약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해외 파견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개별 회사에서 이제는 국가 체제가 더 갖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통제가 좀 더 확실해지는 네. 구조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보내면 그 국가와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엮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보고 아, 네.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선발해라. 이런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더 우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북한 당국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0: 일단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해보자면 네. 지금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1: 그쵸.
0: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정복한 그런 땅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재건 사업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무슨 식당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값싸고 일을 잘하는 북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요. 동시에 북러 관계,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당연히 북한이 노동력을 확보해서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공장을 짓는 민간 건설 인력, 이게 대외 건설 관련 기관을 통해서 조직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또는 전쟁 피해 복구와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이제 군이라든지 특수기관들 사람들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 인력하고 네. 군 인력이 합쳐서 이제 러시아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 차원으로 다시 보면 중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랑 러시아로 그렇게 보내는 노동자의 성격이 많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0: 네. 중국은 이미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반이 좀 상당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봉제라든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가공 공장
1: 네.
0: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좀 관리 체제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약간 집단적인 생활, 집단적인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가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면 기존 노동자를 교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력을 넣는 것이 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쉽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그 고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손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조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생산실업이 많거든요.
1: 네.
0: 그리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조, 가공 분야 인력을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도 융성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렇게 저희가 중국이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0: 네.
1: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도 이 파견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 지금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1: 네.
0: 북한 매체를 보자면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봤을 때 베트남이나 혹은 뭐 이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국가 간에 혹은 체제가 체제 간에 당대 당의
1: 네.
0: 협력 사업을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극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의 러시아 중심이었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거기하고도 이제 외화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공공화를 꾀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그쪽 동남아시아에 네. 보내서 동남아시아 국가도

0: 융성하게 만들고 또한 벌어들이는 외화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혹은 북한 체제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수 있다라고 북한당은 생각을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랑 관계 개선, 그 해외 파견 노동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참 주목을 하고 있고 네. 한데 이게 북한의 이런 변화의 바람 중에 혹시나 네. 파견되는 그 실질적인 주요 인사들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0: 네.
1: 북한에서 그들을 대우하는 시선이나 자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노동력을 하나의 국가가 배분하는 대외 경제 자원처럼 본다.
1: 아.
0: 어떻게 보면 더 도구화 될 수 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 필요로 해서 보내는 돈벌이 수단이라든지
1: 네.
0: 혹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도구화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별 관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이런 사업기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외화를 버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나라가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중앙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예전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욱더 북한 노동자들, 해외 나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옥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자원의 개념이나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건
0: 네.
1: 국제사회에 없는 시선은 아니지만
0: 네.
1: 그 기반에는 사람이라는 거를 당연히
0: 네.
1: 그 기본값으로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의 이런 시선에도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아예 어려운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이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 인력 파견을 설명하면서도 단순히 외화벌이보다는 이제
1: 네.
0: 대외 경제 협력, 기술 인력 교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대외 사업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파견을 단순히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처럼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나라에는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더욱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영역을 또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촘촘하고 어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어떤 취급을 나가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1: 네.
0: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움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목이 트이고요. 복음의 그 길목 또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성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배신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생각 마음 속에. 사탄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호흡이니까. 그렇죠? 예.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걱정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하시게 하라.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를 누구한테 또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맡기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0: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먹고 마셔야 살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 힘, 에너지를 받아야 내 영혼이 약동하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몸도 강건해지고. 알면 뭐해요? 순종해야지. 존 낙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존 낙선은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존 낙스가 피의 여왕 메리라는 그 잉글랜드의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여자가 독해요. 아이고,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무서워요. 이 메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천주교 신자예요. 예. 개신교 신자들, 이 장로교, 이 기독교 신자들을 수시 처형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 그래서 존 낙스도 이 메리 여왕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존 낙스가 처음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붙들면 그때 처형당하니까 도망을 쳐요. 저 프랑스로, 파란으로, 네덜란드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영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그때 이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리고 결국 메리 여왕이 이제 끝나고 존 낙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국이 새로워지죠. 그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예. 무릎 위에 놓인 나라. 무릎이 뭘 가리켜요?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의자보다는 무릎으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의자는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즉, 기도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목숨 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결국 그는 승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릎 위에 놓인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 결국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업, 무릎 위에 놓인 교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가정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 자식들 살려내고 아내 여러분 덜렁덜렁 그게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나처럼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더래요. 다 돈으로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되거든요. 돈 버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렵죠. 눈이 닫혀서 그래요. 한번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1: 네.
0: 기도응답을 믿으세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다 기도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2: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최대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가 5에서 5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부산이 26도, 광주와 여수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대구가 24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21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32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가 31도, 서울과 포항이 30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강릉 27도, 신의주 25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함흥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찬양 전에 함께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담대하게 거머쥐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합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선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으로 퍼뜨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 같이 저희를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의 손과 발 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곱 번째 시간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너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0: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합하면 1장에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이 일곱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모으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개인 한 분 한 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할 때에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교구에 속하시고 지구역에 속하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들이요 속하시길 바랍니다. 연합되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소속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다섯 번째 모습 사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모습을 사대 교회에서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자리가 없어서 저기 1절 뒤에 땡땡땡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그 1절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사대교회는 어쩌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위험한 정말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평을 받은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교회죠. 죽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 그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대교회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기 위해서 일곱 영,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 바로 일곱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 바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일곱 영, 바로 성령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일곱 가지의 모습을 보이죠. 야훼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야훼를 섬기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완전한 영이신 그 성령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사대교회,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는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대교회는 죽어 있어요. 죽었는데 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깰 수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염하는 것을

참관하면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러한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울면서 외치는 한마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버지 지금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녀를 향해서 아들아, 아들아 지금 안 된다. 정말 그 죽은 그 심령을 붙잡고 흔들어 깨우는 이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이 애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깨어납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일깨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깨우셨던 바로 죽은 나사로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자마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자마자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에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늘 같이 사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 온전한 것이 뭘까 완전한 것이 뭘까 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 언제 많이 쓰시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양들이 온전해야 돼. 너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주체자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마치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흡하겠어요. 그러나 그 두 렙돈을 두 렙돈 그 자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 렙돈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모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재론적인 완전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찾지만 완전한 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완전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미흡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삶 바로 이것이 온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진정되어진 그 마음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시인하겠다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0: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야곱도 얍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이 분이의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곱 번째 시간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과 새 찬송가 모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패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지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서 무너지듯이 오늘도 내 마음의 작은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첫 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서울 모태탑 장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골프공이 파여 있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딤플 라이프라는 단어는 남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딤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을 딤플러라고 부릅니다. 딤플은 골프공에 패여 있는 작은 굴곡을 일컫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곰보처럼 여겨져 딤플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딤플이 빽빽하게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골프공을 못생겼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돼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서양에서는 이를 딤플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딤플 효과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꿈꾸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꿈꾸며 당당하게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테너 정익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6절, 11절에서 16절,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드온,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존재지 아메브로부터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디자인, 이것을 우리가 데스티니라고 부르는데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DNA가 있는데 그 DNA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기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이렇게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을 알고 그 데스티니를 알고 그것을 찾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스티니의 트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외부에서부터 찾고자 합니다. 예, 뭐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또는 태어난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이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렇고 하여간 많은 그런 이유들을 외부에서부터 찾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외부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데스티니 트랙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또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고 있으면 가진 게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루해해요. 지루해요. 그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않았고 그 계획을 충만하게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스티니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찾고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왜 지음받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가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기드온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가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데스티니를 찾기 원하고 이루기 원합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데스티니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문과냐 이과냐를 정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데스티니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문과로 갈 거냐 이과로 갈 거냐.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공을 뭐를 택할 거냐, 어느 학과를 진학할 건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려고 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방법을 취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 하냐 하면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나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안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는 무엇인지, 또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살핍니다. 그걸 살핌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리소스가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자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 개인 자산을 평가하는 거죠.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살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 안에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까. 뭐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을 갈때 그것이 아주 이제 피크에 이르잖아요. 내가 가진 점수를 가지고 어디다 지원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눈치 작전 열심히 펴고 그러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자기 주변을 보면서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직장이 뭔가, 어디가 이제 그 전망이 좋은가, 전망이 좋다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때도 그런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지요. 또 직장은 어디를 가면 좋은지, 뭐 요즘 어디 경기가 좋은지, 어디 경기가 좋지 않은지,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그 98년도인가요? IMF 있고 나서는 이
엔지니어들이 찬소리를 맞았지요. 거기 가보니까 뭐 정년도 못 채우고 나중에 이제 피보더라. 그래서 거기 아무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위를 살피면서 자기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거죠. 아, 그쪽으로 갔다가는 내 데스티니가 잘못하면 힘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 그리고 주로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주로 의대, 뭐 아니면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안정된 것들, 사회가 흔들려도 웬만하면 괜찮아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요즘은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유럽과 관련된 일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불문과 동문과 이런 데 사람들 잘 안 가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서 좋다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거죠. 자, 크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디자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열심히 살펴야 되고 내 주위를 열심히 살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열심히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데스티니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한테 가서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내 안을 살피고 아무리 우리 주변의 그 상황들을 열심히 이제 살펴서 분별을 해도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만한 데스티니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살펴보면 기드온도 정확히 이 두 가지 것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이제 살핀 결과 자기 안에 어떤 능력들이 있고 어떤 자산들이 있고 열심히 살핀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거 오늘 살펴보고요. 자,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는 것은 우리 안을 열심히 살펴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안을 열심히 살피고 주위를 열심히 살펴도 거기서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의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어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너를 창조할 때 너는 큰 용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해방시킬 자로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의 데스티니를 알려주세요. 너는 큰 용사다. 네, 그러고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지금 읽으신 15절입니다. 그 답변이 뭐였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용사입니다.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작은,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안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자원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자산이 있는가?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았는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데스티니를 찾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고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취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기 안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나?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럼 내 안에 그것을 이루만한 것이 있나?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열심히 찾아본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을 열심히 찾아본 결과 그 결과를 보니까 참담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둘째, 가문도 별로예요. 백이 없어. 뭐 상류층 출신도 아니야.
셋째.

권력도 없습니다. 큰 작은 집이에요. 넷째, 능력도 별로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것이 자기를 살펴본 기드온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기드온만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리게 되는 동일한 결론이 이건 거 아세요? 동일한 결론이 이건 거 아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내리는 결론이 똑같아요.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잘나가는 대기업 간부가 됐다고 해서 다른 결론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게 자기 내면을 열어보면 그 안에 불안함과 열등감과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아직까지 한 명도 예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예수 믿게 되면 이게 변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까지 한 명도 예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뭐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라고 칭송을 받던, 한 명도 예외를 못 봤어요.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열등감이 있어. 참 이상해요. 아니, 너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열등감이 있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보다 조금 더 앞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만났어요. 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지금 보면 진짜 한국에서 가장 노벨상에 근접한 뭐 젊은 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정말 능력이 많아요. 정말 능력이 많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막 난다긴다는 사람들인데 대화를 해보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내나 봤더니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야. 열등감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막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속이 편안하고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하지. 근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난 업적을 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내면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아주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거나 정신병이 좀 있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내면이 불안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쫙 노력해가지고서 위인전에 오르는 거죠. 여러분도 위인전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인전에 오른 사람 중에 별로 행복한 사람 없어요. 예. 자,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정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해요.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조금 대화가 깊어지고 조금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불안함, 공허함,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는 본질적인 불안함과 열등감이 있어요. 본질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한 이건 떼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한 이건 떼어버릴 수 없어요. 공허가 있고, 그 공허함에서 오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 내면이 평안해지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랑해줄 존재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급해줄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간이 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열심히 증명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을 창조되기를 증명해야지 증명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가 원래 중요해요.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원래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의 본질이신 거 하나님께서

0: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고,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능력이 있든 없든 뭐 내가 뭐를 공부를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전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도록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줄 그 가장 중요한 소스를 우리가 잘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을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열심히 열심히 증명해야만 되는 그런 이 프레셔를 갖게 됐습니다. 압력을 받게 된 거죠.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명해야만 되게 됐어요. 아, 나는 공부를 잘해.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또 나는 뭐 능력이 저러저런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것들을 열심히 열심히 첫째는 자기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공허하니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걸 자기 자신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증명합니다. 아,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저런 능력도 있어. 난 이걸 잘해. 난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을 잘해. 난 운동을 못하지만 싸움박질은 잘해. 난 이건 못하지만 저건 잘해. 하여간 자기 자신에게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단절된 결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며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 늘 불안이 있는 겁니다. 왜? 증명하는데 실패할까봐 불안한 거죠. 또 늘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면 있을까봐. 이 열등감이요, 참 재밌어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봐도 열등감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원래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고, 천하보다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 그것을 알려줄 존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과 음성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도원의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진짜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만드실 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고 나는 너의 아비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 아들이고 딸이고.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럼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히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이 얘기예요. 다윗이요, 그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자기의 데스티니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 40에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겠다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자기가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산이 뭔지 봤어요? 오, 그랬더니 궁전에서 자랐어. 권력이 조금 있어. 근데 제가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디자인해 보니까 내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한 대로 자기의 데스티니를 펼쳐가려고 하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자랍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자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Nothing이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 아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데스티니가 뭔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모세가 자기 안의 것을 열심히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데스티니를 디자인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듣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모세의 데스티니가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읽으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된 시작점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자로 부르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스티니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나의 데스티니가 뭘까?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삼성 갈까, LG 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데스티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건 데스티니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약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의 정말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할까? 어떤 job을 가질까? 어떤 업적을 이룰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데스티니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내면 가운데 갖고 있던 불안과 열등감과 공허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한들, 무엇을 얻은들 똑같이 우리 안에는 공허함과 불안함과 열등감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이 무슨 데스티니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 데스티니를 이룬다고 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과 평온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스티니 설교할 때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스티니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스티니는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한 자이고 이미 사랑받는 자이고 무엇인가를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미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를 창조하신 만유의 창조자가 인정하셨으면 그건 사실이지요. 진리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확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서민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참된 평화의 길,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깊어진 반목과 갈등의 고를 주의 사랑으로 메워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예약을 하고서 찾아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사장은 참다 못해 심리학자에게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 무단 예약 취소율은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을 할 때 혹시 변경될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는데 이 말을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공연이나 콘서트를 홍보할 때 포스터에 관람료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정보를 왜 포스터에 빼놓는 것일까요? 사실은 고객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금액이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QR코드 검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사람들은 실제 공연을 예매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단 한마디 말이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하도록 개입시키면 실제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입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돕는데요. 매일의 묵상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온몸으로 적용하고 있는 믿음인지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믿음보다 행하는 믿음이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인데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심장을 뛰게 하고 온몸으로 퍼져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준비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듬뿍 내린다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메마른 우리 영혼에 흡족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가 원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이대기의 편곡된 찬양. 마지막으로 합창곡입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들을게요.

설원이라는 중국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우는 조그마한 벌 한 마리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형편에 따라 잘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렸고 부자가 되는 것도 벌어들이는 금액이 아니라 얼만큼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6세기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사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몽테뉴의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고 10%는 기타 범주에 속하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실체가 있는 걱정은 8%에 불과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염려에게는 여행이나 떠나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으십시오. 평강의 주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 나라의 평강으로 저를 채우소서. 모든 때에 모든 길에서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행동했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머릿속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내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기울이고 있는지,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며 축복의 축복을 받는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디세이아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흥미로운 장면 중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가 험난한 바다를 지날 때였어요. 세이레인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뱃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아주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요. 누구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게 될 만큼 달콤했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의 귀는 모조리 막게 하고요. 자신은 배 중심의 튼튼한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단단히 이르고요. 결국 이 밧줄에 꼼짝없이 묶여있던 덕분에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무서운 유혹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 장면들 어떻게 촬영했을까 궁금하면서요. 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꽉 잡아줄 튼튼한 밧줄이 필요하겠죠?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말씀의 밧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밧줄 말입니다. 네, 때로는 이 밧줄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요. 결국 이 밧줄 덕분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리톤 우주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하면서 모닝 브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세이렌이라는 존재들이 이 주인공들을 유혹하는 장면 함께 나누는데요. 이 세이렌이 불렀던 노래가 아주 기괴한 음악,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흔드는 이 유혹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죠. 위협적이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달콤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구분하기가.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더 바짝 동여매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이야기에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꼭 묶어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퀄텟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 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엘 베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

0: 보내주십니다.
1: 오늘 7절에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엘 베델로 바꿉니다. 엘 엘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하나님 집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단어로는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베델의 온전한 순종까지 한 평생의 일정을 거쳐서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의 모습,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 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산봉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계곡의 경험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이름을 줘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짓고요. 지금 길레엣이라는 건 미스바의 두 이름이에요. 길레엣일 수도 있고 미스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미스바에서 또다시 삼촌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브니엘에서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 만난 곳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물론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그런 봉우리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셨나요? 그 순간순간이 참 그 약간 전 이렇게 묘사해보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에 야곱이 조금 나오면 삼촌 집에 가서 또 자기 JQ를 발휘하면서 하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삼촌과 헤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감시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야곱의 어떤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쌓기 한 세겜에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가면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설악 산맥이라고 할까요? 태백 산맥 같은데도 그렇죠. 가다 보면 오대산 가면 좀 높은데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더 높은데 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계곡과 봉우리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산타기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베델에서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켜주심이 필요한 그 하나님이 지금 아직 내 인생의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 깊숙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마다의 영적 성숙의 단계의 다른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봉우리에서 계곡으로 빠지더라도 더 높은 봉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는 창세기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라반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라반 삼촌과 함께 살았던 그 하란에서 나오면서 아니 더 일찍 집을 떠나서 베델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에서였거든요.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형의 문제가 자기 인생 속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과정을 오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고 봉우리와 괴곡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에게 힘들었던 인생 과제는 에서와의 화목이었습니다. 그 에서와의 화목은 사실은 오히려 두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나마 붙잡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음성을 경청했지만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세겜에서 멈출만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리고 애굽도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다 와서 더 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 속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고 롯과 그 가족과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너무 축복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는 급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강박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말뚝받고 살기 시작합니다. 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줬어. 하나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줬고 베델까지 가라고 했지만 베델까지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큐티하거나 뭐 포도원 모임에 열심히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내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반타협을 하죠. 거기에서 야곱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과 그 가족. 근데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말뚝을 받고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스토리가 34장에 나와요. 34장의 시작은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족장이라고 할게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락을 이루면서 그 집안이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이 아들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동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디나의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디나를 잡아서 집에 데려가서 이 성추행을 합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 그 야곱과 아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너무 연민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죠. 오빠들이에요. 그 디나의 같은 이제 엄마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례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할례하지 않은 우리는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남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는 엄청난 피 비린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거를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위기, 그리고 이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기로 결심해버렸던 야곱의 선택의 후유증으로 가족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을
딸들을

동네 남자들한테 빼앗기도 하고 또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탈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속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이 세겜에서 상처와 깊은 고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쯤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드름과 피폐의 파편들이 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온전한 십일조까지는 못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재정의 신을 우리가 물들게 하고 재정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끊어지지 않은 나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 온전히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성공과 타협하면서 안식을 범하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세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의 다 따랐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인접한 곳까지 와서 유권 해석을 통해 여기 정도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 하고 안착해버린 세겜. 오늘 이 예배 속에 세겜까지 와서 멈춰버린 야곱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없습니까? 세겜은 타협하는 영성의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의 성공의 제단에 제물도 올립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느덧 그 가운데서 세상 사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위기가 닥치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이 세속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세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근데 야곱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항상 야곱의 삶 속에서는요, 잠들어버린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35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단어들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명령형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결단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이 능동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만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의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순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first move,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을 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거의 다온 베델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멈춰 있었던 그의 영적인 헌신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했던 것입니다. 전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렇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란을 떠날 때부터 불완전한 순종의 요소들이 야곱의 집안을 붙잡아 메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경향성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온전한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모르는 줄 아세요? 혹시 우상?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I-D-O-L. 아이돌. 우리는 아이돌을 무슨 가수들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의 우상은 아이돌이에요.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이돌을 섬겨요. 누구냐면 아이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의 이슈와 문제가 하나님의 순종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커리어일 수가 있고요. 내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을 지목한 거예요. 딱 찾아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아니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챙겨왔던 그 우상 신전들부터, 조그만 그 수호신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아들들이 가서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노력했던 이방신들, 거기서 받은 재물들과 자기들이 가진 자신감들을 다 우상으로 지목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일이 일어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전지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수술해 주셔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과신했거나 내가 이거는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하간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제안한 것은 정결한 의복으로 온 가족이 갈아입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꿉니다. 가나안 문화, 세겜의 문화는 성적 타락과 물란함의 문화였습니다. 성적 물란함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 거룩한 성결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은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진 삶과 마음, 우리의 습관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회개와 씻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 35장의 스토리 속에 꽂혔던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 그 음성을 다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라반 집에 있을 때도 야곱 혼자에게 줘서 나 들어가서 아내들 불러다가 우리 가자 하고 얘기한 게 야곱이 하나님께 듣고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혼자 들었잖아요. 베델로 가자고. 그럼 자기가 그냥 아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에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중심적인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하게 이해해 주시고 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겜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엘 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35장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단순히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냥 다시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우욕

0: 목절을 통해서 계곡과 봉우리를 오르락내리락 가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 속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오늘 보면 7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겠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 주세요. 영적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비전을 베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영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그리고 너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자신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엘베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회복해 주세요. 온 민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야곱의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나타나는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야곱의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감이 됩니다. 히브리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3절은 도전합니다. 이 모습 커다란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정결치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우리에게 힘은 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베들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엘베델이 완성되는 중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게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을 본문으로 사랑은 열매이며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를 만나려면 찾아와야 되는 곳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